0: 제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1: 일양약품.
2: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10: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8월 23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송창식의 나의 기타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생활하면서 필요 없는 것, 또 안 좋은 습관, 이것만 하나씩 빼가도 사는 게 훨씬 덜 피곤해져요. 새로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전에 몸에 밴 안 좋은 습관 하나를 말끔하게 지워내는 게 더 효과적일 때도 많습니다. 장재윤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제가 8월부터 감사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 지난달까지 너무 힘든 일이 많고 세상 사람들도 다 보기 싫어서 우울하게 있다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감사 일기를 쓰게 됐는데요. 매일 감사할 일들을 찾다 보니 제가 생각보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답니다. 속 썩이는 남편도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하나 둘씩은 있더라고요. 앞으로도 매일 쭉 써나가려고요 하셨어요. 장재윤님, 아주 좋은 그 습관 하나를 네, 시작하셨네요. 감사일기. 아, 이거 많은 그 분들이 이 좋다고 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직 저도 사실 해봤는데 며칠 쓰다가 까먹었네요. 장재윤님 쭉 이어나가시길 저 응원해 드릴게요. 구두 교환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9842님 김태정의 백지로 보낸 편지 오랜만에 듣겠네요. 청해 주셨어요. 최미숙님께서는 임재범의 사랑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하고 계신 일요일 아침입니다. 0393님께서요. 우리 딸이 너무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서 큰일입니다. 제가 해주는 음식은 맛이 없는 건지 잘 먹지도 않고요. 밤만 되면 저렇게 야식을 시켜대는데 제가 봐도 돈 벌어서 다 배달 음식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라도 있으면 데이트하는 낙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맨날 먹는 낙으로 보내니까 한숨이 납니다. 아직 33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려고요. 근데 야식, 뭐 배달 음식도 좋고 다 좋은데 야식 먹는 것은 지금 조금 33? 네, 지금 네, 먹고 싶은 거 좀 먹어도 대사는 잘 되고 네, 다 운영해 나가겠지만 이제 더 나이가 들면 힘들어지죠. 다 이겨낼 만하니까 야식을 먹는 건데 아유 참 잔소리 막 하고 싶죠. 근데 0393님 어쩌겠어요. 지켜보는 수밖에. 아니면 엄마가 뭐 맛있는 거 해줄까? 한번 안 돼. 그것도 너무 귀찮아요. 밤에. 어쨌건 네. 저는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0730님께서요. 현미 누님, 울 집에는 17살 된 큰 어르신이 있거든요. 17살 된 반려견 솜비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 밥도 잘 못 먹고 뼈만 남아서 걱정입니다. 귀가 안 들린 지도 꽤 됐고

혀에 종양이 생겼지만 노견이라 수술도 못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잘 먹지도 못하네요. 요즘 제 소망은 딸 같은 우리 손비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거랍니다. 0730님,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으로 준비는 하고 계신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반려견들은 우리보다 먼저 네 부식의 다리를 건너는데 이렇게 못 먹고 힘든 손비가 네 좋아할 그 제 손비에게 제일 좋은 그 상황은 어떤 걸까요? 아무튼 가슴이 아픕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0730님 아프지 않기만 네 바랍니다. 아유 저도 가슴이 먹먹하네요. 손비야 힘내. 커피 한 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수님, 백미현 신현대가 함께 부른 난 바람 넌 눈물 청해 주셨고요. 정성환님, 영사운드의 달무리 신청곡 주셨어요. 네, 두 곡 너무 좋죠? 같이 들어요.

마음에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노천명 시인의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입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로 들어가 나는 이름 없는 여인이 되고 싶소. 초가지붕에 박넝쿨 올리고 산밭에 오이랑 호박을 심고 들장미로 울타리를 엮어 마당엔 하늘을 욕심껏 들여놓고 밤이면 실컷 별을 안고 부엉이가 우는 밤도 내사 외롭지 않겠소. 기차가 지나가 버리는 마을, 놋양푼에 수수엿을 녹여 먹으며 내 좋은 사람과 밤이 늦도록 여운하는 산골 얘기를 하면 삽살개는 달을 짓고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윤정하의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였습니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노천명 시인의 이름 없는 여인이 되어 함께 했는데요.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고 해야 할 역할과 책임도 많고 사는 게 버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정말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이름 없는 자연인이 돼서 번잡한 세상 고민 잊어버리고 조용히 평화롭게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9054님 정미조의 휘파람을 부세요 청해 주셨어요. 좋죠. 네. 문혜숙님 박혜성의 도시의 삐에로 정해 주셨는데요. 우후 좋아요.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3838님 사연이에요. 김밥에 들어가는 달걀 지단 부치며 듣고 있네요. 오늘은 왠지 다른 날보다 여유로워요. 요즘 여름이라 매상은 절반이지만 잠깐 쉬어간다 생각하고 재료 준비하며 듣습니다. 아, 김밥. 네, 김밥집이군요. 김밥지단. 아, 그래요. 맞아요. 여름엔 조금 쉬어간다 생각하시고 이제 또 바람, 가을바람 불어오고 그러면 장사 잘 될 거예요. 3838님께서는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도라지 홍어회 무침 선물로 드릴게요. 2431님 신형원의 유리벽 정해주셨네요. 배정희님께서는 원미연의 이별여행 신청곡 주셨어요. 두 곡 이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골뱅이
1: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5: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센텍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센텍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6: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입니다. 이경화의 남은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광복절 연휴에 정말 많은 분이 움직여서요. 어제는 지방 쪽의 교통량이 평소보다 적은 편이었습니다. 오늘 돌아오는 길도 정체가 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쪽 최대 혼잡 시간은 오후 5시 무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여전히 수월한데요. 다만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입니다. 덕소 3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지체되고 있습니다. 화도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구간의 짧은 정체가 살펴지는데요. 부산 쪽 잠원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양재에서 서초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강변문화 구리 쪽으로는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5: KBS
0: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0: 주현미의 러브레터 일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일요일 2부 첫 곡으로요. 아바의 Super Trooper 함께 들었습니다. 일요일 2부에서는요. 우리가 사랑했던 추억의 팝송들 오랜만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가수나 노래 제목은 몰라도 들어보면 다 아는 노래들. 오늘도 반갑게 편하게 감상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 전복죽,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간편한 요리 필수템 마늘나라에서 캔시머 깐 마늘,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찌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2: mattress. Best sleep.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주현미의 Love Letter. 지금 들으신 노래 코모도스의 Three Times a Lady, 그리고 댄 힐의 Sometimes When We Touch, 이어서 Foreigner의 I Want to Know What Love Is, 세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어때요? 감미롭죠? 1730님 사연입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건 처음이라 제가 더 긴장이 돼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아들이 다 컸나 싶어서 기특하면서도 서운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도 아들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아니, 아드님이 지금 실례지만 몇 살인데요. 네. 1730님. 근데 참, 아드님, 요즘 아이들 이성 친구 사귀고 그래도 집에는 잘 안 데려오는데, 네. 네. 1730님. 이런 경험도 해보는군요.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이어서 들려드릴 노래 카펜터스의 Sweet Sweet Smile, 그리고 가레스 게이츠의 Any One of Us, 블론디의 The Tide is High 이어드리고요. 지미 클리프의 I Can See Clearly Now 이어드립니다.

주현미의 러브레터와 함께 일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래도 듣고 사연도 나누고 이번엔 김창선님 사연이에요. 주현미님, 저 드디어 할아버지가 됩니다. 저랑 아내랑 너무 좋아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아들이 하나뿐인데 이놈이 46세 장가를 갔거든요. 너무 귀한 손주를 만날 생각에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납니다. 아니 저도 제가 왜 덩달아 이렇게 기분이 좋을까요? 오, 아니 눈물 날 만하네요. 46세 아드님이 결혼을 해서 얼마 만에 갖는 네 손주예요. 김창선님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이고야, 나중에 아가가 태어나면 사진 한 장 찍어서 보내주시겠어요? 네, 참기름 들기름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아유 좋으시겠다, 그죠? 네, 얼마나 좋으실까. 아유, 네, 노래 듣죠. 케니 로긴스의 The More We Try, 이어서 올리비아 뉴튼 존의 I Honestly Love You, 그리고 마돈나의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어드립니다.

0: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3: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3: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4: 8월 23일 일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에서 들려드릴 마지막 곡은 마티카의 토이 소저스입니다. 편안한 일요일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새로운 한 주의 시작, 활기찬 아침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정체 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쪽 최대 혼잡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사고 구간이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창원 1터널입니다.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2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쪽으로 가는 길이고요. 수도권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군포에서 동군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는 초월 부근에서 정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인데요. 덕소 산패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화도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문로 구리 쪽입니다. 가양대교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다가 양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작업 영향이 더해졌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4: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좋습니다. 야, 너무 기쁘네요. 제가 뭐 여름을 참 좋아합니다. 냉면 딱 치고 올라오지. 노래방에선 바다의 왕자가 압도적 1등이지. 이게 바로 여름 야호 아닐까요? 자, 어제에 이어서 축제는 계속됩니다. 낭만의 도시 여수에서 열리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특집 공개방송 명수 밤바다. 자, 이 방송은요, 제7회 섬의 날을 기념하여 행정안전부 그리고 전남 광주특별시 여수시가 함께합니다. 자, 마이티마우스의 무대로 출발할게요. 랄랄라.

0: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땅스.

0: 이게 좋다.
1: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소리 질러!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난리 났구만. 난리 났어. 예. 마이티 마우스 박수 한번 주세요.
2: 형님. 아. 근데 중요한 게 안 예. 끝났어요.
1: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넘치게 멋진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저 쇼리 씨 아까 저 퍼포먼스 할 때 보니까 네. 덤블링 할 걸처럼 이렇게 하더니 옛날에는 했는데 안 하는데요.
3: 아, 예. 예. 관절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
2: 맞습니다. 요즘에 예. 다치면 육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2: 맞습니다. 제가 몸을 아끼고 있습니다.
1: 예전에는 마이티 머스가 나오면 댄서분들도 한 막 열대 명씩 나오던데 예. 오늘 경비 때문에 그러세요? 왜
3: 경비 지원이 예. 굉장히 크고요. 예. 대신 저희가 더 열심히 춤을 추고 있습니다.
1: 그래요?
3: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점프도 최대한 높이 떼고 아, 열심히 춤을 추고
1: 예.
3: 있습니다.
1: 예전에 쇼리 씨가 두 번씩 돌았는데 예.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 보고 제가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 예, 요즘에 육아하느라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기 이름을 바꿨다면서요?
3: 아, 아티스트명으로 상추를 검색하면 예. 채소밖에 안 나와서
1: 그래요.
3: 검색의 한계를 느끼고 아티스트명만 추플렉스로 바꿨는데 네. 평상시에 편하게 상추를 불러주시면 됩니다.
1: 예예. 예. 빌보드 진출을 위해서 지금 영어 공부한다면서요?
2: 어? 누가요?
1: 저기 마이티 마우스가.
2: 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1: 아, 그래요?
3: 네, 네. 저는 조금 했었는데 예. 요새 잠깐 스탑하고 있는데 다시 이어가고
1: 상추
3: 있습니다.
1: 상추 씨 원래 교포 아닌가요? 교포?
3: 어, 저 방배 한인타운. 네.
1: 아, 교포가 나는 상추 어떻게 교포인 줄 알았어요.
3: 서초 코리아타운 출신인데.
1: 그래요?
3: 네, 한국말보다 영어가 조금 편합니다.
1: 예, 예. 지금 저 여수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지금 오고 계시는데 영어 공부하시니 영어로 한 말씀만 좀 여수에 박명수의 라디오 쇼에 온 거를 감사하다 이런 한 말씀만 좀 해 주세요. 예.
3: Welcome to the 박명수's radio show. Do you like Oh, thank you. Appreciate you.
1: 예, 예.
3: Do you like cheeseburger? What about potato pizza?
2: Yeah, I love it.
3: Look at the sky.
2: Wow, oh, beautiful sky.
3: Ooh, it's so beautiful.
1: 더위 먹었나봐요, 그죠, 여러분?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Summer sky.
1: 예, 알겠습니다. 그만. 아, 네. 네. 소리 지르려고 하는 게 영어로 뭐죠?
3: Make some noise.
1: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이티 마우스 역시나 우리에게 언제나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 주잖아요.
2: 맞습니다.
1: 이번 노래 뭡니까?
2: 맞습니다. 이번 노래 여러분들에게
3: 톡톡 2026 version. Let's go.

0: the way you talk, talk, talk, talk, talk, talk, talk, talk, talk, talk, talk, talk.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 쇼리야.
1: 사랑합니다.
2: 이거 한 번 더 해주고 가 이거.
0: My baby.
2: Go, go, go, go. 여러분 박수 주세요.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예, 그래. 자, 마이티 마우스의 무대였고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특집 공개방송 명수 밤바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수 만나볼 텐데요. 뜨거운 여름과 정말 잘 어울리는 가수입니다. 서머퀸, 한국의 비욘세, 효린의 무대입니다. 바다 보러 갈래.

0: 미쳤다 미쳤어 효린이. 어우 효린 씨. 어우 안녕하세요. 예예예. 예, 예. 오늘은 풀미하셨네.
1: 네, 오빠 좀 어색해하시죠?
0: 약간 어색하네.
1: 지금? 어색해요?
0: 얼마 전에 저희 라디오에 민 얼굴로 왔거든요.
1: 민
0: 얼굴? 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또 풀미하니까 또 다른 느낌이네. 비욘세 같네, 비욘세.
1: 같은 사람이에요, 오빠. 어? 같은 사람.
0: 그래? 민낯으로 보다가 풀미한 거 보니까 예 역시 아티스트 같긴 하네요. 예.
1: 우리
0: 땅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춤을 추고 그래.
1: 청소해야 돼.
0: 찬대 앉으면 안 돼. 조심해야지. 아, 근데 역시 효린 양은 여름이 본인의 계절인 것 같아요. 예, 어때요?
1: 아무래도 제가 좀 이제 좀 시원한 노래들을 좀 많이 예, 하다 보니까 예. 뭐 고음 같은 노래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더워하시는 분들께 조금 시원함을 드릴 수 있지 않나.
0: 그러면 여름이 성수기네요, 그죠?
1: 그렇죠.
0: 겨울에도 뭐 먹고 살아요?
1: 겨울에는
0: 시원하면 안 되잖아요.
1: 겨울에는 또 겨울 나름대로 또 먹고 사는데.
0: 그래요? 겨울에 부르는 노래가 따로 있어요?
1: 겨울에는 제가 또 예. 겨울왕국을 불러요.
0: 겨울왕국? 아 그래요?
1: 레디꼬요.
0: 레디꼬. 레디꼬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왜냐면
1: 네.
0: 이열치열이라고 또 한번 이렇게 느낌 네. 이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괜찮죠? 예예. 예.

0: 오.
1: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우리 효린이는 진짜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이번에 신곡 저 체크 제가 챌린지 해드렸잖아요.
2: 네, 맞아요.
1: 좀 반응 좀 괜찮아요?
2: 아, 너무.
1: 그래요?
2: 네, 반응 너무 좋았어요.
1: 저 되게 귀엽게 나오던데.
2: 네, 맞아요.
1: 예,
2: 예. 오빠가 이렇게 강북 멋쟁이 해주셔서.
1: 예, 그러니까 앞으로 저기 좀 이렇게 뭐가 좀 떨어지면 저한테 좀 주세요.
2: 네.
1: 아시겠죠? 조회수 잘 빠지고 있어요?
2: 네, 많이 예, 나왔어요. 예.
1: 말 나온 김에 그러면 신곡을 한번 해주시죠.
2: 좋죠.
1: 어떤 노래죠?
2: 저 얼마 전에 나온 네. 신곡 제목은요, 체크라는 노래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아 내가 이 부분에서 체크하면 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따뜻한 신곡 체크 들려드릴 거고요. 여수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체크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제7의 섬의 날을 맞아 박명수의 오동도 추억이 서린 곳 여수에서, 아름다운 여수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가수도 노래 정말 잘하고 노래 정말 잘 만드는 싱어송라이터죠. 감성 부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뭐하지만 저작권 부자, 부럽다 부러워 진짜. 헤이즈가 부릅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

0: 아이고 우리 헤이즈에서 오랜만이에요. 예예예. 예, 예. 이쪽으로 오세요. 예. 네네네. 아유 여수에서 보니까 더 좀 더 아름다워 보이세요. 예 진짜.
1: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화들짝 놀라세요?
1: 여수에서 네. 특히 아름다운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0: 그러니까 여수 보니까 예 진짜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여요.
1: 아 맞습니다.
0: 예 아니 저 달러 불을 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어때요?
1: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동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0: 저 뒤에서 울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따라 불러주고 그래가지고 다 모든 노래를 직접 만들어서 다 부르잖아요.
1: 네.
0: 예 가사도 쓰고.
1: 맞습니다.
0: 영감을 어디서 좀 이렇게 저 얻으세요?
1: 저는 일단 실제로 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비 오는 날 예. 작업 너무 잘 되고요. 다 제쳐두고 작업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자연현상, 계절이나 아니면 뭐 나무, 별, 뭐 네. 하늘, 구름 이런 거 보면은 예. 이것저것 떠올라요.
0: 아 그래요. 네. 자연 속에서 이제 모두 영감을 얻는군요.
1: 맞습니다.
0: 대본에는 연인이랑 헤어졌을 때 가사 많이 썼다고 나오던데.
1: 아
0: 얼마나 네. 헤어지셨어요 지금까지?
1: 지금까지.
0: 네. 수많은 히트곡 있으니까 한 곡씩 나왔으면은
1: 여러 이별을 했습니다.
0: 그래요?
1: 네.
0: 이별을 했을 때 영감이 많이 나와요? 추억이 있어요?
1: 그럼요. 저는 네, 한 번의 이별로 너무 많은 영감을 받았고 비와 관련된 추억도 있고
0: 예, 예.
1: 네, 다 자연이랑도 연결이 되는 것 네. 같아요.
0: 여수하고 관련된 추억은 있어요? 여수 오늘, 많이 와보셨어요?
1: 많이는 안 와봤는데 예. 오늘 그래서 온 김에 이제 바다도 보고 오고 네, 네. 오늘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0: 그래요. 예. 오늘 저 추억을 좀 여수에서 만드셔가지고
1: 네.
0: 여수에 관련된 노래도 하나 좀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1: 그래도 될까요 제가?
0: 예, 그럼 당연히 되죠. 좀 허락받고 해야 돼요?
1: 장범준 선배님이 너무 꽉 잡고 계셔가지고.
0: 누가요?
1: 범준 선배님.
0: 아 그래요.
1: 네.
0: 아, 여수가 범준이 께 아니에요. 예, 여수 시청에서도 이제 허락하니까
1: 네.
0: 걱정하지 마시고
1: 알겠습니다.
0: 여수와 관련된 여수 뭐 밤바다만 있습니까? 낮바다, 뭐 점심바다도 있고 그죠?
1: 네.
0: 해질녘 바다도 있고 하니까 예, 맞아요.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1: 알겠습니다.
0: 역시 저 분위기를 정말 느낌 있게 만들어 주는데 노래 또 해주셔야죠.
1: 예. 네, 맞습니다.
0: 어떤 노래 해주실까요?
1: 다음 불러드릴 노래는 처음이라기엔 너무 해픈 우연이라는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곳에서 태어나서 다 다른 방식으로 살아오다가 오늘 여기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저는 수많은 우연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날 운명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도 소중한 사람들 떠올리면서 이 노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까지 7월이었잖아요. 이제 7월이 엔드 됐지만 엔드 줄라일 때가 있었어요. 가기 전에 즐기고 가볼게요, 여러분.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앞으로 같이 라디오 쇼 많이 들읍시다. 거기서 만나요.
1: 수고했어요.
0: 감사합니다. 예. 선배님
1: 미지야 잘가.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제7회 섬의 날을 맞아서 여섯이 함께하는 박명수의 라디오쇼 특집 공개방송 명수 밤바다. 자, 콘서트만 열었다면 전성 매진 무대 위의 프린스 무스 소란입니다. 사랑한 마음엔 죄가 없다.

0: 아, 라이브계 유재석. 예, 영배 씨. 영배야. 영 일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소랑 고객님도 반갑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예.
0: 아, 영배 씨가 역시 휘날레를 장식할 만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노래 잘하네, 노래 잘해. 우리 아유, 영배.
1: 고맙습니다.
0: 어? 여수까지 이렇게 저 시간이 됐어요?
1: 아, 그럼요. 예. 여기서 어. 불러주시네. 당연히 와요, 당연히.
0: 그래요? 예. 페스티벌의 황태자 아닙니까? 아, 예, 예. 예.
1: 여수에서도 페스티벌 한 적 있는데 그때도 왔었고.
0: 그래요?
1: 콘서트도 자주 하는 편이고.
0: 예. 댄스곡이 거의 없지 않나요?
1: 그 예. 사실 오늘은 제가 혼자 왔지만 예. 저희 밴드랑 같이 오면 신나는 예. 노래들이 좀 있죠.
0: 밴드가 뭐, 아, 못 온 이유는 경비 문제입니까?
1: 아무래도. 아,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예, 예. 예.
0: 뭐, 이래저래 말 것 같고요.
1: 네.
0: 근데 고영배 씨가
1: 그 고영배가 아니고 고영배
0: 진짜 뭐라 그랬는데요?
1: 고향배라고.
0: 고향배다 고향배나 지금 이도희의 이도희의 그거라도 나온 게
1: 그래도 영배인데 양배라고 하면요.
0: 알겠습니다. 네. 고향배 씨가 네. 명수 밤바다 있잖아요.
1: 네.
0: 명수 밤바다 우리 공개 방송에서 여수 밤바다를 가지고 좀 뭔가 만드셨다고요.
1: 아
0: 예.
1: 어 그나저나 스튜디오 때와는 달리 이렇게 관객분들이 계시니까 완전히 대본대로 해주시네요.
0: 그럼요. 예.
1: 오. 대본... 평소 라디오 때는 대본을 아예 안 보시는데
0: 예, 예.
1: 어, 여기서는 대본대로 정확하게 해주시네.
0: 여기서는 정말 정확히 대본대로예요.
1: 아~
0: 예, 예.
1: 혹시 긴장하셨나요?
0: 그게 아니고요.
1: 예.
0: 해봤더니 안 웃어요 사람들이.
1: 아
0: 어, 사람들이
1: 아 애드립 제가, 실패로 아,
0: 나 진짜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요. 공개방송 비공개로 하려고요. 공개방송
1: 박명수
0: 박명수 그래요. 예. 됐어 됐어. 아까 일본에서 웃어야지. 일본 한 번도 안 웃다가 마지막에 끝날 때 되니까 그냥
1: 아 진짜
0: 수줍스럽게 사람이 말이야. 아버지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도희 한다고 생각해봐. 니네 아버지가
1: 박명수
0: 박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어, 대본에서 예. 눈을 안 떼시네.
0: 예, 예. 대본으로 안 하는데 뭔가 여수 밤바다로 명수 밤바다는 어떻게 맞는 거예요?
1: 아 이게 사실 여수하면 예. 저도 예전에 여수 가족여행 왔을 때
0: 예, 예.
1: 유람선을 딱 타니까
0: 예.
1: 유람선에 폭죽 팍 터질 때 이 노래가 나와요.
0: 예.
1: 여수 밤바다 이게 나오더라고. 이게 완전 대표곡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 노래를 만약에 명수 밤바다 시작!

0: 미치겠다 정말 더워서.
1: 아, 이렇게 걷고 싶.
0: 제가 왜 대본대로 하는지 아시겠죠? 아,
1: 그러네요. 호락호락하지 않네.
0: 안 따라서요. 나 이런 사람들 처음 봤어요. 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아무튼 저 오늘 뭐 또 저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서울로 올라가시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예.
0: 입 하나 줄였네요. 오늘 또 회식이 있는데 다행이네요. 제가 내는 거라서.
1: 아니, 더치페이라는 소문이 또. 아니. 내십니까?
0: 제가 내야죠.
1: 박명수. 예, 예.
0: 일단 저 회식 참가 안 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1: 아, 별 말씀을요.
0: 예, 입 하나 줄였습니다.
1: 예, 예.
0: 자, 노래로 대신해서 노래로 한번 예 흥겹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 네.
0: 어떤 노래죠?
1: 한국 발라드예요.
0: 예? 분위기 다 뛰어났는데 발라드예요? 아, 더워 죽겠는데.
1: 아니, 자. 발라드까지는 아니고 너를 공부해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세요. 몰라도 아는 척 그렇게 즐겨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박명수의 라디오쇼 또 여수에서 이렇게 함께하는데 이렇게 저도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명수 형 너무 좋으시죠? 말씀은 저렇게 하셔도 여기 와주신 여러분께 되게 감사해하고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 저도 가끔씩 방송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출연하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제가 출연하고 있는 코너도 또 박명수의 라디오쇼도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한 곡 들려드리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란 고영배였고 앞으로 박명수의 라디오쇼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 곡 딜리버리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 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장생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박명수의 라디오쇼 특집 공개방송 명수 밤바다. 오늘의 엔딩 요정 엔유를 소개합니다. 바다의 왕자, 꼴뚜기 왕자, 냉면의 왕자,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왕자, 썸남 DJ 지팍입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박명수! 소리 질러!
2: 안녕하세요.

0: 보면 너무나 또다시 봐도 너무나 차디차 몸이 떨려
1: 더 크게 더 크게
0: 질려도 너무 질려
1: 요시!
0: 그래도 넌 살아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있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여행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진 시간이었습니다.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쪽의 정체 구간 생겨나고 있는데요. 평소 주말보다는 덜한 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부터 볼게요.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수원 부근에서 지체고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큰 불편 없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인데요. 대신 터널을 지나서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1차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여주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반대 원주 쪽으로는 대신터널 부근 사고 구경 차량들이 많아서인데요.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이전으로는 초월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도심 들어가는 길이죠.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사람만 더욱 행복한 해피투게더. 노래와 이야기가 만나는 팀 오디션 해피투게더. 혼자가 아니어서 좋아.
1: 사람을 읽는 유재석, 이야기를 담는 장항준, 음악을 듣는 윤종신과
0: 가치의 가치를 증명할 무대가 궁금하다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KBS 2.

안녕하세요. 8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인백천의 백뮤직 DJ 천이 인사드립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지금은 이게 관용구처럼 쓰는 말입니다만 원래 광고 카피였죠. 이 광고 문구가 나온 지가 벌써 25년 가까이 된 거 아세요? 25년이면 그 시절 갓난아기가 취업 준비생이 되는 세월입니다. 그 사이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말을 대하는 마음도 좀 달라진 걸 느껴요. 당시 직장인들은 그래 이거야 하면서 화,

퇴근을 했고요. 정년 앞둔 나이가 되고 보니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나가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요. 아직 일을 찾지 못한 어떤 사람은 나도 일 열심히 하고 쉬고 싶다 생각할지도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 말은 여전히 위로를 주는 반가운 문구죠. 세상이 편해져도 바쁜 사람은 여전히 바쁘고 휴식은 늘 부족하고 인생은 짧으니까요.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 첫 곡은 영국 가수입니다. 다니엘 부은의 노래 Beautiful Sunday였습니다. 특별한 사건도 복잡한 사랑 이야기도 없죠.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요일이 행복하다고 하는 노래예요. 새들이 노래하고 당신은 내 곁에 있고 당신이 날 사랑한다고 말해준다면 정말 멋진 날이죠. 아름다운 일요일이에요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김재성 씨가 이 노래만 듣고 밥 먹으러 가야지 했는데 좋은 노래가 계속 언제 간다 하셨죠. 임백천의 백뮤직은요. 여러분들의 2일과 휴식과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좋은 노래가 함께 있습니다. 김원삼 씨가 퀴즈를 내셨군요. 고구마가 입대하면 뭐라고 하죠? 군고구마. 네. 제가 하나 내볼까요? 낙타의 엄마는? 네. 낙타의 엄마는. 우리 민술령 PD하고 신작가가 모르는 눈치인데 늑대예요. 늑대가 나타났다. 네. 미안합니다. 5279님 필요할 때 저한테 조언을 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의 조언이 가끔 불편하고 아슬아슬했다며 얘기를 하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손절해야겠죠? 글쎄 솔직하게 표현해 준 건 좋은데 아니 조언을 구할 때는 언제고 손절하세요. 전화번호 지우세요. 사실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똑같은 풍경.

0: 형의 똑같은 일상이라도 음악이 흐르면 좀 달라지지 않나요? 느낌이 달라져요. 휴일에는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요? 오늘 첫 곡도 좋았죠? Beautiful Sunday. 이런 듣고 싶은 노래, 어울릴만한 노래 모두 보내주세요. 저희가 신청곡 잘 킵해놨다가 좋은 타이밍에 배달하겠습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광고 잠깐 들어주세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6: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7: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 골뱅이,
7: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일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노래 두 곡 이어듣고 왔네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리오 세이어의 You Make Me Feel Like Dancing 듣고 왔어요. 나 춤출래요 외치는 아주 기분 좋은 디스코 곡입니다. 당신 때문에 춤추고 싶어졌어요. 밤새도록 춤출 거예요 라는 노래. 이어서 5013님이 아주 큰 인기를 누렸죠.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디스코 그룹 샬마의 노래 A Night to Remember라는 노래 청해서 같이 들었습니다. 이 멤버가 제프리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이클 잭슨한테 문워크 댄스를 알려준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준비해 오늘 밤 잊지 못할 밤으로 만들 거야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9156님이 인천에 사는 이정화예요. 국민학교 2,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올리비아 뉴튼 전 언니

올리비아 뉴튼 존의 Have You Never Been Mellow에 이어진 영국 밴드죠. 쟈니 헤이츠 재즈의 Shattered Dreams였어요. 이 밴드 이름이 재밌죠. 쟈니는 재즈를 싫어해. 덴마크 밴드 중에 왜 마이클은 락을 배운다. 마이클 런스 투 락도 있죠. Shattered Dreams. 산산조각난 꿈이 뭘까?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말하는 거죠. 사랑의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경쾌하게 노래할 수 있나요? 듣고 왔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영상도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주는 시대입니다만 세상에는 요약할 수 없는 얘기도 있죠. 간결하게 줄이는 순간 디테일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시간엔 여러분들의 사연을 억지로 줄이지 않습니다. 호흡이 긴 사연에 DJ 천이가 좋은 노래와 선물을 더블로 얹는 코너입니다. 사연 쓰고 더블로 갑니다. 오늘은 정혜원 씨가 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지난달에 큰 맘 먹고 제 입장에선 꽤 비싼 구두 한 켤레를 새로 장만했습니다. 마침 새로 시작하는 방문 수업이 있어서 기분 좋게 신고 갔죠.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이 현관에 서서 자기야 이리 와봐. 아니, 구두가 왜 이래? 이거 이번에 새로 산 거 아니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세상에 구두 굽이 여기저기 벗겨져 있고 날카로운 걸로 긁힌 것 같은 자국이 많이 나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득 새 학생 집에 있던 강아지가 떠올랐어요. 제가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지저대더니 어느샌가 조용하다 했더만 제 구두를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아니 그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야지. 아 물론 뭐 첫 대면이라 경황이 없었겠지만 야 이제 와서 그 집에서 아니라고 그러면 어쩔 거야. 아니다 됐다 그 수업 계속할 거면 그냥 잊어버려. 너무 속상했지만 별 수 있나요? 그래서 두 번째 수업 땐 뜯겨도 아깝지 않을 운동화를 신고 갔죠. 그리고는 죄송한데요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도 될까요? 하고 말씀드렸죠. 아이 어머니께서 어머 혹시 저희 강아지가 선생님 신발을 물어 뜯었나요? 하고 물어봐 주시길 바라면서요. 근데 운동화를 신발장에 넣어주시고는 끝. 학생한테도 혹시 강아지가 신발을 물어뜯기도 하냐고 슬쩍 물었더니 네, 저희 집 식구 신발 아니면 자주 물어뜯어요. 다른 선생님들 신발도 몇 번 뜯어놓은 적 있고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도 새로 시작한 수업이니 다 잊고 열심히 해보자 하며 마음을 달랬어요. 그런데요. 아니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툭 하면 어머 선생님 오늘은 소민이가 방과후 활동이 있다네요. 아 선생님 애가 친구 생일 파티라고 수업을 못한대요. 이렇게 수업 1시간 전이나 30분 전에 연락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연락

연락도 없어요. 집에 방문하면 어머 죄송해요, 애가 6시까지 꼭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아 전화도 안 받고 안 들어오네. 그러더니 결국은 수업을 이번 달까지만 하고 그만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런 수업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잘 됐다 싶어서 후련하긴 한데 한 달도 못 쉬는 제 새 구두가 생각나서 너무 억울합니다. 진짜 소민이 어머님 그러시면 안 돼요. 구두도 잃고 수업도 잃고 저 대체 뭘 얻은 거예요? 강아지의 신뢰?

오늘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은 노래는 사연을 주신 정혜원 씨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었어요. 실러 그린이 노래한 Forget You였습니다. 이 내용이요. 사랑하는 여친이 돈 많은 남자한테 갚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 깔끔하게 잊어줄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돌아서는 노래예요. 근데 원래 제목은 Forget You가 아니라 더 격한 단어였는데 이 실러 그린이 방송을 의식해서 자체 순화한 거랍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싱어송라이터고 프로듀서고요. 그 듀엣 날스 바클리의 멤버로도 유명하죠. 정혜원 씨 아주 속상하겠습니다. 이 강아지하고 신뢰가 쌓이고 평화협정이 맺어지자마자 그 집에 갈 길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업 1시간이나 30분 전에 취소하고 또 헛걸음치게 만들고 아 그런 집이면 분명히 앞으로 다른 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이쯤에서 그냥 잘 끝냈다 생각하고 잊어버리세요. 사연 주신 우리 정혜원 씨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구두값에는 못 미치겠지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요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이 시간에 참여해 보세요. 저희 인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사연 쓰고 따블러 갑니다. 거기에 사연 올리시면 됩니다. 신청곡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엄주원 씨가 신청하신 비비 와이넌스의 Love Thing을 준비했습니다. 이 비비 와이넌스는 원래 가스펠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소리에 좀 따뜻한 게 있어요. 힘도 있고 깊이도 있고요. Thing은 그 Thing의 미국 남부식 표현이라죠. 그러니까 장난스러운 느낌으로 Thing이라고 표현했대요. Love Thing. 이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녀석. 그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녀는 기적이고 내 마음과 영혼에 새겨져 있죠. 그래, 이건 사랑이야. 아름다운 사랑이야. BB Winans, Love Thing.

비비 와이너스 러브 땡에 이어진 노래, 영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알라딘의 주제곡, 레지나 벨과 피버 브라이슨이 노래한 A Whole New World이었습니다. 이 피버 브라이슨은 진짜 이 미녀와 야수, 또 Tonight I Celebrate My Love, 로버트 플렉하고 한 노래, 이 듀엣 장인입니다. 이 노래는 레지나 벨과 함께 불렀는데요. 알라딘하고 자스민이 그 마술 카펫을 타고 날면서 부르는 노래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있을 곳이에요라는 노래 들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김홍관 씨가 청하신 노래죠. 오션 칼라스인의, 영국 밴드죠. 오션 칼라스인의 Up on the Downside예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 위를 향한다는 의미인데, 안 좋은 상황이지만 좋은 면을 찾아보자, 힘을 내자, 이런 긍정의 노래입니다.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이고 배우죠. 랜던 피그가 노래하는 Can't Let Go. 널 잊어야 하는 걸 알지만 아무리 애써도 널 놓을 수가 없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임백천의 백뮤직 이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는 음악 전문가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코너죠. 임진모의 식스센스 이어지겠습니다. 임진모 씨 만날 거예요. 자, 이제 1부 끝곡은 3966님이 스틸하트의 She's Gone 청하셨죠. 이 폭발적인 밀젠코 마디에비치의 그 고음, 아주 감성적인 창법, 유명한 노래죠. 한국인이 가장 많이 부른 팝송에 랭크됩니다. 근데 이거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부르는 사람은 목에서 피나고요. 듣는 사람은 귀에서 피나는 노래죠. Still Hot, She's Gone, I'll Be Coming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많지는 않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의 정체는 모두 돌발 상황 때문입니다. 먼저 둔내터널 안에는 고장난 차가 있고요. 터널 진입하기 전부터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사고 영향인데요. 만종 분기점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이천 부근 4차로에도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고요. 여주 휴게소를 지나서 이천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는 흥천 2포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의 이동은 더 수월해졌는데요. 지금은 서울 시구간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양재 부근 3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쪽으로는 양재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로 처리 중이라 잠원 나들목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3: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4: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오늘 8월 23일 일요일 임백천의 백미지 2부 첫 곡은요. 디언 워윅과 친구들이 노래한 That's What Friends Are For였습니다. 미국 전설의 작곡가고 피아니스트고 프로듀서죠. 버트 바카락. 이 버트 바카락의 친구죠. 디언 워윅이. 근데 이 버트 바카락의 부인이었던 작사가 캐롤 베이어 세이거가요.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비 원더, 엘튼 존, 글래디스 나이트 이런 가수들하고 함께 부른 거죠. 하모니카는 스티비 원더가, 또 엘튼 존은 피아노를 연주했고요. 미국 에이즈 연구 재단을 돕기 위해서 발매한 자선 싱글 노래죠. That's What Friends Are For. 뭐 300만 달러 이상을 그 당시에 모았답니다. 친구가 좋은 이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니까 그게 친구잖아 라는 노래. DJ 천이는 여러분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선물을 안내하고 제가 이제 기립해서 손님을 맞이해야 돼요.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가 오는 날입니다.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을 안내합니다. 45년 전통 악기 전문 파가니니 악기에서 바이올린, 네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영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드립니다. 이외 모바일 쿠폰, 치킨, 피자, 커피, 시원한 과일 주스, 빙수,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있습니다. 잠시 광고예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4: 과식계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5: 위제로.

0: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신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1: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요즘에는 그 스트리밍 사이트나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노래들이 많아요. 이런 노래 좋아하시죠? 이 곡도 마음에 드실걸요 하면서 추천곡을 계속 들이밀어요.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곡을 듣게 되기도 하는데 얘가 내 취향을 너무 아는 척하는 거 아니야 싶어서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알고리즘보다 더 무서운 분이죠. 왜? 대충 골라도 취향 저격이거든요. 대한민국 대표 음악평론가 임진모의 식스 센스. 백뮤직의 일요일의 남자, 매주 체력을 갈아넣어서 노래를 골라옵니다. 찐모찐모 임진모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최유리 씨가 네. 큐티, 프리티, 귀티, 잘잘, 찐모쌤 안요 하셨네요.
1: 이야.
0: 3T네요. 큐티, 프리티, 귀티.
1: 어, 이거 외워야겠다.
0: 와, 야. 앞으로 3T 선생이라고.
1: 이거 혹시 네. 우리 신혜원 작가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0: 아니죠. 최유리 씨가 지금 애청자가 보낸 거예요.
1: 아, 정말 근데... 기분은 좋은데.
0: 근데 옆에서 보니까 잡티도 좀 있는 것 같고.
1: 아유.
0: 안티들도 많죠.
1: 하여튼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
0: 내 네? 얘기야, 내 얘기. 아, 진짜.
1: 근데 이거 진모 씨는 외워야겠어요.
0: 큐티, 프리티, 귀티 외워요.
1: 네네.
0: 나는 잡티, 안티, 쌍티.
1: 왜 갑자기 자학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공격 안 할까봐?
0: 그래 공격하지 말아요. 주제 선정부터 선곡까지 네. 임진모 씨가 일당백합니다. 임진모의 식스센스 네. 오늘 주제부터 알려주세요.
1: 제가 어쨌든 참 너무 행복한 게요.
0: 예.
1: 인백션의 백뮤직에서 이 코너에 제가 주제도 정하고 예. 또 곡도 고르잖아요.
0: 예.
1: 근데 사실 너무 힘듭니다.
0: 아유 그럼요. 네. 한두 곡 하는 것도 어려운데.
1: 근데 제가 방법이 막힐 때 예. 꼭 마지막에 궁죽통이라고 선택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좋아하는 노래로 가자.
0: 아.
1: 예. 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한 두 곡만 걸리면 네. 주제가 나와요.
0: 아, 그렇구나.
1: 근데 제가.
0: 노래 먼저 생각하는구나.
1: 학창시절에 특히 이제 중학교 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0: 예.
1: 제일 좋아했던 가수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0: 글쎄 우리 같은
1: 아무래도 같은 세대 활동하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0: 뭐 트윈폴리오 다들 좋아했고.
1: 아 지금 팝송인데
0: 아니 아니 그러니까 트윈폴리오가 번안 네. 곡도 많이 불렀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때 저 밴드 노래 많이 들었고 그죠?
1: 저도 많이 뭐 네. 딥퍼플도 듣고 뭐 네. 정말 좋아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완전히 이 사람한테 반했어요. 엘튼 존.
0: 엘튼 존.
1: 네.
0: 아유,
1: 그리고
0: 누구나.
1: 그부 중에 한 명이.
0: 네.
1: 키가 작아서 그런지 저보고 엘튼 존이라고 놀렸어.
0: 네. 엘튼 존 이미지예요.
1: 그래요?
0: 네, 그럼요.
1: 야, 그럼 나 세계적인 슈퍼스타네.
0: 안경 쓰고, 야, 네. 진짜 그러네.
1: 근데 그분하고
0: 배도
1: 저하고,
0: 좀 나오고.
1: 아, 진짜. 그저 뭐랄까,
0: 네.
1: 좀 부가 좀 차이가 나서 그렇지.
0: 좀이 아닐 걸.
1: 근데 정말 그때. 뭐 크로코다일로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 요송 정말 타인이 댄서 해가지고 노래가 쏟아지는데 저는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0: 나는 그 엘튼 존 노래 처음 들으면서 아니 피아노를 누가 친 거야 근데 본인이 친 거잖아요.
1: 네, 네. 완전 클래식 하잖아요.
0: 대단하다 그랬죠.
1: 나중에 뭐 데이빗 보이드 나오고 네. 신기한 아티스트 많이 나는데 저는 그때 경험 때문에 아직도 저에게는 엘튼 존이 넘버 2예요.
0: 아 그럼요.
1: 예 네, 넘버 1은
0: 원은 누구예요?
1: 비틀스죠.
0: 아, 비틀.
1: 저한테는. 네, 네.
0: 영국하고 가깝네요.
1: 근데 엘튼 존 노래 갖다 제가 이번에 루스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거 1위 곡이잖아요.
0: 비틀스 노래잖아요.
1: 네. 네. 비틀스의 존 레논이 만든 곡인데 이 노래 듣다 보니까 갑자기 주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0: 오.
1: 저는 엘튼 존의 노래 정말 좋아하는데 어느 주제에 맞췄느냐? 엘튼 존이 슈퍼스타이지만 다른 사람과 함께 덜어덜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아, 타 아티스트와 함께한 엘튼 존의 명곡을 한번 골라보자.
0: 야, 그거 좋다.
1: 네. 첫 곡이 바로 뭐냐면 이건 너무나 유명한 듀엣송이죠. 지금도 듀엣곡 고르면 이 노래가 상위권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0: 어떤 곡이요?
1: 1976년 대박. Don't Go Break My Heart.
0: 키키 디하고 불렀죠.
1: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이게 저는요. 그 외국에서는 공연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엘튼 존이 공연할 때마다 이 키키디라는 여가수가 같이 갈까 저 늘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0: 키키디가 본인 저기 프로덕션 소속 가수 아니었나요?
1: 아니 그래도요. 예. 아무리 소속이든 뭐든 이든 간에 사실 노래 하나 때문에 거기 가는 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0: 아, 그곡 한국하러.
1: 그러니까요.
0: 그건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엘튼 존 공연을 유심히 봤는데 키키디가 나온 공연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확실히.
0: 그렇구나.
1: 근데 너무 잘 호흡이 이루어졌어요.
0: 근데 엘튼 존하고 키키디는 백업 보컬로 키키디가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1: 네.
0: 노래도 많이 사실은 불렀죠. 근데 둘이 이렇게 듀엣으로 부른 거는 네. 이게 아마 처음일 거예요.
1: 그래요. 그런데 이게 또 차트에서 아주 오랫동안 1위하고 1970년을 대표하는 인기 팝송이 됐잖아요.
0: 네네.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 나도 네 마음 안 아프게 할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이잖아. 네. 그런 네. 그런 얘기죠.
1: 제가 임백천 선배한테 네. 던지는 메시지로 이 곡을 골랐습니다. 네. 제발 내 마음 좀 아프게 하지 마.
0: 너도.

0: 오늘 임백천의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3T 선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3T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큐티, 프리티, 귀티입니다.
0: 네. 나도 3T인데 네. 잡티.
1: 아, 그만해요. 아, 진짜. 오히려 제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참.
0: 엘튼 존이 다른 네.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네. 그런 멋진 노래들 오늘 주제인데요. 첫 곡 Don't Go Breaking My Heart 키키디하고 함께했죠.
1: 네. 제가 아까 엘튼 존 오늘 주제를 정하게 된 게 루시 앤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예, 예. 이 곡은 비틀즈의 명발이죠. 서전 더 페퍼스 로니아스 클럽 밴드의 수록곡입니다. 예. 뭐 싱글로 발표되지 않았어도 모두가 아는 그런 곡인데 엘튼 존이 이 곡을 리메이크하고 싶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비틀즈 같은 또 존 레논 같은 거대한 사람의 곡을 갖다 부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왜 그래야 되냐면 엘튼 존하고 존 레논하고 아주 특별한 사이인 게요. 일단 존 레논은 엘튼 존을 딱 요송 듣자마자 얘 천재네? 딱 한 거예요.
0: 천재끼리 알아봤구나.
1: 그럼요. 아. 그래가지고 엘튼 존이 LA에 온 거예요. 공연을 위해서. 근데 LA에 공연 온다는 걸 알고 그때 오노 요코랑 존 레논이 LA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0: 예.
1: 엘튼 존이 온다 그러니까 공항에 나간 거예요.
0: 마중갔구나.
1: 마중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내려오는데 거기서 엎어져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0: 이야.
1: 우리 천재 엘튼 존 납셨다. 딱 인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튼 존이 뭐라는 줄 알아요? 왜 이러세요? 당신은 존 레논이잖아요. 그랬대잖아요.
0: 잘 났어 진짜.
1: 그래서 두 사람이 친해져가지고 어떻게 되냐. 존 레논이 세상에 미국 정부에 찍혀가지고 미국에서 활동을 못하게 됐잖아요.
0: 임해준 때문에 그랬죠. 네.
1: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었어요.
0: 네.
1: 이제 그때 이제 존 레논이 활동을 못하는데 존 레논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엘튼 존이 이제 놀러 온 거예요. 그리고 녹음된 곡을 딱 듣는데 네. 사실 존 레논은 이 노래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Whatever gets you through the night, alright, alright 하는 노래 있어요. 네, 네. 좀 방정 맞아요. 근데 엘튼 존이 딱 듣고 이 노래 1위 올라가겠는데 딱 그런 거예요. 야, 말도 안 돼. 야, 만약에 이 노래 올라가면 내가 네 콘서트에 게스트로 쓸게. 공연에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아, 올라가는 일이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존 레논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활동하기 어려운 상태인데도 이 엘튼 존 공연에 존 레논이 게스트로 나갔다니까.
0: 약속을 지켰구나.
1: 네, 그 정도로 둘의 사이가 막역했어요.
0: 하여튼 천재들끼리 네네. 일화가 재밌네요.
1: 근데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를 제가 왜 골랐냐면 거기 레게풍의 기타가 나와요.
0: 예.
1: 근데 크레딧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닥터 윈스턴 오부기라고 적어놨어요.
0: 예.
1: 여기 누구냐? 존 레논의 가명이에요. 그러니까 존 레논이 이 녹음에 참여한 거예요.
0: 존 레논의 미들네임이죠. 그러니까 존 윈스턴 레논.
1: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따서 닥터 윈스턴 오 부기 했는데 존 레논이라고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쓴 거예요.
0: 네.
1: 자,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이거 말고 아, 역시 우리 난 민희룡 프로듀서의 이 뛰어난 출중한 감각에 다시 놀라요. 정말
0: 갑자기?
1: 진행자하고 너무 감성의 차이가 커.
0: 갑자기?

0: 네.
1: 뭐 때문에?
0: 아니 오늘 첫 곡을 했다가 네, 네. That's What Friends Are For 했잖아요. 네, 네. 거기에 스티비 원더의 하모니카가 나오는데
1: 그렇죠.
0: 이때 당시에 슈퍼스타들 사이에서는 스티비 원더의 하모니카 이거 어떻게 쓰나 이거. 다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엘튼 존이니까 응해 좋지. 엘튼 존이 I guess that's why they call it the blues라는 곡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하모니카가 필요했던 거예요.
1: 그 엘튼 존이 이제 러브콜을
0: 보냈어요. 그때 스티비 원더 오케이. 네. 그래서 근데 유난히도 잘 불렀어요. 그래서.
1: 근데 갑자기 우리 민실령 PD가 소환이 되면서
0: 아니 그러니까 이 곡을 제가 갑자기. 아니 이 곡을 갖다 제가 선곡을 하니까
1: 예, 예, 예.
0: 이 천재 민희롱이 딱 보고 아 이거 오늘 이거 데스와 프렌서 포 해야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1: 그래
0: 그 니네. 영문을 모르는 임백천이 뭘 알겠니.
1: 니네만 아니. 천재고 나는 바보다 그래. 참 엘튼 존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 엘튼 존 버전입니다. 그리고 엘튼 존의 노래 I guess that's why they call it the blues 스티비 원더가 하모니카 솔로를 참여하는 거죠.

0: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일요일의 남자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오늘 주제가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엘튼 존의 노래인데요.
1: 네, 이번에도 또 두 곡 하겠는데요. 네. 한 곡은 The Beach is Back 이란 노래입니다. 예. 엘튼 존이 무척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1974년
0: 못된 게 돌아왔어. 네네네. 그런 얘기죠.
1: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 엘튼 존이 가장 잘 어울렸던 사람은 작사가 버니 토핀이잖아요.
0: 둘이 아주 정말 풍금의 네. 콤비죠.
1: 근데 버니 토핀의 아내가 성격이 약간 까칠했나 봐요.
0: 네.
1: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어디 시장 갔다가 딱 돌아오잖아요.
0: 예.
1: 그럼 돌아오면서 문 딱 열고 The beach is back.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까칠려 왔어 이런 뜻이에요.
0: 아 본인이.
1: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엘튼 존이 막 작업하다가 아 우리 진짜 안 되는 거야 막 그렇게 짜증 낼 때가 있잖아요. 임백천도 그랬잖아 옛날에 노래를 할 때.
0: 난 안 그랬어.
1: 근데 딱 그렇게 되면 네. 또 옆에서 그걸 딱 보고 있는 버니 토핀의 아내가 그랬다는 거야. The beach is back. 그 엘튼 존한테도 아이고 까칠려 돌아왔어. 이게 무슨 말이겠어.
0: 아, 엘튼 존한테.
1: 엘튼 존한테 못된 게 돌아왔구만.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는지 우리나라 한국 공연을 제가 갔잖아요.
0: 네.
1: 첫 곡으로 beach is back. 그러니까요.
0: 그랬구나.
1: 아, 네.
0: 그러니까 그 이 버니 토핀의 아내가 이제 장난스럽게 한 얘기인데
1: 예, 예.
0: 엘튼 존은 그거를 예. 승화시켰군요.
1: 그렇죠. 와. 자기 거로 만든 거죠.
0: 그러니까 그래 네. 나 싸가졌고 재수없거든. 그 어쩔래 내가 돌아왔어. 그렇게 노래를 만든 거죠.
1: 그래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그렇죠? 네.
0: 여기서는
1: 뭐가 참여했냐면 뭐 네. 버니 토핀의 아내가 참여한 게 아니라
0: 예.
1: 위대한 영국의 소울 여가수 더스티 스프링필드가 우리한테는 The Look of Love로 유명하죠.
0: 아유, 더스티 스프링필드 노래 좋은 것만
1: 히트곡이 너무 많은데
0: 이 사람이 백킹 보컬을
1: 예,
0: 했군요.
1: 살짝 들립니다. 네. 그리고 한 곡 더 할게요. 니키타입니다. 이거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85년 곡인데 여기 엘튼 존에 누가 참여하느냐 조지 마이클이 참여합니다.
0: 예.
1: 이 인연으로 나중에 그 라이브고
0: Don't Let the Sun Go Down Me를 같이 하죠.
1: 같이 하게 되는 네, 맞아, 겁니다. 맞아, 맞아. 이 니키타 참 좋은 곡인데 조지 마이클도 이 엘튼 존을 엄청 존경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참여한 겁니다. 네네.
0: 엘튼 존의 The Beach is Back 여기서는 더스트 스프링필드가 백킹 보컬을 했고요.
1: 네네.
0: 또 니키타 이 노래 들을 텐데 여기서는 그 유명한 조지 마이클이 백킹 보컬을 했습니다.

0: 조지 마이클이 함께한 엘튼 존의 니키타 그리고 더스트 스프링필드가 함께한 엘튼 존의 The Beach is Back 두 곡 이렇게 듣고 왔습니다.
1: 제 생각에 이렇게 뭐 어떤 가수들이 참여하고 또 듀엣도 하고 또 피처링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보면 대체로 좀 열려있는 성격, 개방형
0: 네네.
1: 그리고 좀 관대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얼마나 엘튼 존을 좋아했냐면 빌보드에서 나중에 이런 찬사를 보내요.
0: 예.
1: 찬사를 보내는데 그 찬사가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찬사였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0: 본인의 마음을 표현했구나.
1: 한 평론가인데 예. 그 평론가가 엘튼 존의 음악을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지금의 모든 아티스트들은 내가 쓴 곡이 과연 음악적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엘튼 존 노래와 비교해보면 안다.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0: 그랬구나.
1: 도대체 엘튼 존 노래는 제 입장에서 상상할 수 없는
0: 엘튼
1: 노래죠.
0: 존이 기준이 되는 거구나.
1: 네네네. 아,
0: 대단합니다.
1: 이번에도 그래서 두 곡 갑니다. 우리 한국에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노래. 정말 멜로디 상찬이죠 이거.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0: 이거 블루랑 부른 거죠?
1: 네. 근데 블루가 리메이크를 한 거죠. 2002년에.
0: 그렇죠.
1: 근데 이 노래 리메이크 한다. 는 소식 듣고 내가 참여할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아노 쳐줄게 하다 보니까 노래도 부를게 같이 부르게 된 거예요. 참 음악적으로 보면 참 사람이 그 관대한 것 같아요.
0: 그리고요 한 곡 더요.
1: 하나 더는 이거 정말 얼마나 엘튼 존이 지금도 사랑받는가 말해주는데 2021년 진짜 코로나 한창일 때 나온 히트곡입니다.
0: 네.
1: Cold Heart. 누구랑 불렀냐? 두알리파. 두알리파랑 했어요. 지금 최고 여가수.
0: 두알리파는 진짜 손녀뻘이네.
1: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콜하드가 뭐냐면 어디서 나오느냐면 콜콜하시라고 sacrifice 나오는 가사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노래 sacrifice가 아니라 Where's the shooter? 그다음에 Rocketman, Kiss the Bride 무려 sacrifice를 포함해서 네 곡의 엘튼 존 곡을 일종의 콜라주해서 편곡을 한 거예요.
0: 호주 일렉트로닉 3인조 음악 그룹이죠. 피나우가
1: 네네.
0: 이렇게 리믹스를 한 거죠.
1: 맞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0: 자 그럼 두 곡 이어들어 볼게요. 엘튼 존과 더 블루가 노래하는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두아 리파와 피나우 리믹스로 엘튼 존의 Cold Heart.

0: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골뱅이.
0: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일요일 임백천의 백뮤직 임진모의 식스센스 코너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아주 귀가 솔깃한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임진모의 픽인데 어떤 가요일까요?
7: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 4월과 5월이에요. 4월과 5월 하면 많은 분들은 백순인과 김태풍 생각할 텐데 네. 여기 듀엣에서 같이 부르는 목소리가 바로 이수만입니다. 백순진과 이수만.
6: 케이팝의 아버지.
7: 그렇습니다. 자, 노래는 옛사랑인데 저는 이 노래 때문에 화요일에는 절대로 여성을 만나면 안 된다.
6: 돌아오는 화요일은 옛님과 헤어지던 날. 그 가사가 나오죠.
7: 그것 때문에 화요일은 절대 연애하면 안 되겠다.
6: 예, 4월과 5월의 옛사랑 참 명곡이죠. 이 노래 오늘 추천해 주셨네요. 다음 주 이제 네. 8월에 거의 이제 끝날 우리가 네. 만나겠네요.
7: 네. 네.
6: 임진모 씨 보내드리겠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6: 자, 오늘 끝곡 들으면서 내일 낮 12시 약속하죠.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양양분기점에서 정체고요. 좀 더 지나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내촌 1차로에 사고가 있습니다. 1대 2km 구간 사고 여파로 밀리고요. 사고 구간 지나서는 가평휴게소에서 설악 쪽으로 9km 구간 밀립니다. 그리고 서종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도 막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속도가 많이 내려갑니다. 둔내 부근에서 교통량이 많아졌고요. 경기권은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또 광교터널 부근에서 각각 밀리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광명터널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요. 뒤로 일찍부터 정체가 심해졌고요. 이후에는 남동에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김병수님께서요. 응디, 아내가 단호박 튀김을 하는데 옆에서 하나씩 집어먹는 게 아주 맛있어요. 다음 주엔 고구마 튀김 해준다네요.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와우, 새로운 메뉴의 등장이네요. 단호박 튀김이요? 너무 맛있겠는데요? 이게 원래 튀기자마자 바로 먹는 바삭바삭한 튀김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정말 부럽습니다. 예. 우리 반지분들 모두요, 단호박처럼 달콤하고 살짝 찍어 먹는 간장처럼 짭조름해서 심심할 새 없는 그런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요. 이소나의 달콤한 사랑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 함께 해주세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입니다. 고정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메뉴의 등장이에요. 시작부터 아주 침이 고였는데 단호박 튀김이란요. 저 개인적으로 단호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거는 뭐 안에 제육볶음 넣어가지고 치즈 쫙 뿌려갖고 오븐에 구워 먹어도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그냥 쪄갖고 잘라 먹어도 너무 맛있고 죽해 먹어도 맛있고 갈아가지고 우유에 넣어갖고 먹어도 맛있고 단호박 너무 좋아하는데 튀김이라니. 아, 바삭바삭하고 안은 촉촉한 아주 맛있는 간식이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맛있으세요? 냄새가 이까지 나는 것 같아. 3598님께서 응디 오늘 처서네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점심으로는 오랜만에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 했습니다. 아직은 덥지만 그래도 맛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 이 말 알아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저 그게 진품면품 나가가지고 이거 모기 맞춰가지고 장구 장원했어요. 처음에 파리라고 했다가 아 모기였구나 이러면서 뭐 잠자리 메뚜기 막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패널들. 근데 제가 모기를 맞췄어. 저는 이 말을 몰랐거든요. 이제는 정확히 압니다. 경험을 해야지 이제 사람들 다 이게 아는 거예요. 처서가 지나면 모기도 입이 삐뚤어진다. 좋은 말입니다. 예. 8135님께서 저는 오늘 아이들 점심으로 냉동 돈가스 튀겨줬거든요. 아이들이 맛있게 먹더니 이러네요. 엄마 다음에는 돈가스집 가져 먹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다. 하하 얘들아 미안. 엄마가 좀 태우긴 했지. 하하하. 근데 엄마가 해주는 거는 뭐라 그럴까. 저도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고기 이렇게 탁탁탁탁탁 쳐갖고 집에서 돈가스 해주셨었거든요. 집에서 해주면 그 고기 맛이 나요. 그러니까는 가게에서 가서 먹으면 그 소스 맛이랑 튀김 맛이랑 그게 되게 잘 어우러지는데 집에서 먹으면 그 튀김 맛도 잘 안 나고 소스 맛도 잘 안 나고 약간 고기 맛이 나서 아마 돈가스집 가서 먹자고 하지 않을까. 다음에는 튀김을 조금 더 두껍게 해봐요. 그러면 좀 좋아할 것 같은데. 아유 부지런한 엄마네요. 아이들 진짜 복받은 거예요. 이런 엄마 없어. 자,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주말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일요일 1부는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신청해 주신 좋은 노래들 이 시간에 많이 많이 들려드리고요. 2부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로트 여행 떠나는 시간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합니다. 응디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참여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이쯤에서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사랑은

0: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일요일 이 시간은요, 반짤분들께서 보내주신 신청곡 끊지 않고 쭉쭉 들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평소에 빛나는 트로트 들으시다가 신청곡 생각나시면 콩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은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반지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저희가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요.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이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 사연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5969님께서 응디 우리 가족은 어제 1박 2일 여행 갔다가 지금 수원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위를 맞이하고 간 첫 가족여행이라 더 뜻깊은 여행을 즐겼답니다. 라디오 주파수 맞추다가 우연히 방송을 듣고 있는데 너무 재밌네요. 운전하는 남편 덕분에 여행길에 좋은 방송 듣고 가니 더 좋아요. 빛나는 트로트가 대박나는 방송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곡은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부탁합니다 라고 주셨어요. 아 사위를 맞이하고 간 첫 가족여행 너무너무 뜻깊고 좋은 여행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글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는 길인 것 같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사랑초님께서 안녕하세요. 운동하러 갈까 하다가 마침 응디 방송이 시작해서 그냥 집콕하고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정연호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신청해요. 저희 그 트로트가 제일 신나는 템포가 140이거든요. 그냥 그 템포 딱딱딱딱 이거를 140에 맞추면 아마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딱 쿵쿵 딱 쿵쿵 딱 이게 운동하기 최적화된 박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콩 애플리케이션 있죠? 그거 핸드폰에 까셔가지고 그거 들으시면서 우리 또 신청해 주신 노래 포함해서 신나는 노래들 많이 나가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운동하시면은 지루할 틈도 없이 우리 왜 런닝머신 타면은 아우 40분 언제 뛰어 이러잖아요. 노래 듣고 라디오 듣고 하다 보면은 금방 뛰어요. 우리는 또 예, 운동을 권장하는 또 방송으로서 애플리케이션 콩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예. 1593님께서 응디 저도 늦은 휴가 아닌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몸은 명절이 끝난 느낌이네요. 속초 갔다가 시댁에 갔는데 혼자 사시는 아주버님을 위해서 반찬 8가지를 만들었더니 몸이 천근 만근입니다. 응디가 신청곡 들려주시면 그나마 힘이 날 것 같아요. 서주경에 쓰러집니다. 신청할게요. 아하 이거 진짜 그 속초 갔다가 시댁 갔다가 아주머니 위해서 반찬 8가지나 만드셨어요? 8가지 만들고 뭐 이 쉴 틈이 없었겠네요. 예, 몸이 천근만근이죠. 이 정도면 진짜 쓰러집니다. 쓰러집니다. 잠깐 쉬세요. 예, 노래 들으시면서.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정연호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서주경의 쓰러집니다.

은간의 비난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김연자의 아무르 파티, 정연호의 사랑이 고장났어요, 서주경의 쓰러집니다 듣고 왔습니다. 일요일 1부 코너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5937님께서 가은씨 올해는 덥다 덥다를 정말 많이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새 처서라니 더운 건 싫은데 여름이 가는 것도 싫어요. 이런 마음 응디는 이해할 수 있나요? 우리 남편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참 별나다 하네요. 그런가요? 제가 별난가요? 별난 제가 신청하는 노래입니다. 유진표의 천년지기 들려주시겠어요? 뭔가 이 글을 보는데 우리 엄마가 적은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항상 약간 요런 화법이신데, 그래 내가 별난가? 그럼 별난 내가 뭐 하나 해줄게. 약간 요런. 맞아요. 올해 너무너무 더웠는데 또 그렇다고 여름이 가는 건 또 싫어요. 여름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박남숙님께서 요즘 주민센터에서 이 곡으로 라인댄스 연습하고 있는데 노래가 좋더군요. 뒤로만 감상하고 싶어서 신청할게요. 서지호의 여기서 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왜요? 귀로만 감상하지 말고 이거 나오면 또 한번 해봐야죠. 복습. 또 크게 틀어놓고. 이 노래는 이제 언제 들어도 좀 신나는 것 같아요. 진짜 라인댄스 하기 참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쵸? 9119님께서 안녕하세요. 남편이 퇴직한 뒤 라디오 방송을 듣기 시작했는데 여러모로 참 좋아요. 나와 다르게 사시는 분들의 생활도 듣고 저도 자꾸 사연에 참여하게 되네요. 환갑 넘어서 글쓰기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오늘은 우리 부부가 좋아하게 된 라디오에서 신청곡이 흘러나오는 경험도 해보고 싶네요. 응디를 통해서 신청해봅니다.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신청할게요 라고 해주셨어요. 예, 또 글 쓰는 거에도 관심을 가지셨다니 많이 사연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유진표의 천년지기, 서지호의 여기서, 그리고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바로 듣고 오시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1부 그 음악은 제발 끊지 마세요. DJ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요. 유진표의 천년지기, 서주효의 여기서, 임영웅의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청곡 사연 만나볼게요. 3832님께서 저는 충남 아산에 사는 소금숙이라고 해요. 오늘 처녀뱃사공이라는 노래가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풍에 어머님이 따라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장기자랑에 걸린 거예요. 선생님께서 소금숙 나와서 노래해 라고 하셨는데 제가 나가기도 전에 우리 엄마가 앞으로 나가서 처녀뱃사공을 멋지게 부르셨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엄마 보고 싶은 마음에 신청합니다. 응디 들려주시겠어요? 어머님 굉장히 멋있는 분이시네요. 우리 딸이 부끄러워할까 봐 대신 나서신 거예요? 아니면은 진심으로 본인이 무대에 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딸 셋이 제가 나갈게요. 이렇게? 진짜 소중한 추억이네요. 그죠? 3693님께서 제가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자요. 근데 어제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랑을 위해서 커피를 사들고 왔거든요. 근데 신랑이 일찍 잠들어버려서 제가 아까 와서 그냥 마셨어요. 어머머. 그랬더니 새벽 5시까지 잠이 안 와서 애를 먹었네요. 직장은 그만둔 상태라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일찍 일어나던 습관이 있어서 아침 8시에 일어났더니 비몽사몽입니다. 오늘은 푹 자야 할 텐데요. 라디오 들으면서 정신을 깨워봅니다.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신청할게요. 장민호의 열리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럴 때 낮에 잠 온다고 낮잠 주무시면은 낮밤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견뎌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커피를 마시면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마실래? 이랬는데 오후쯤에 한 5시, 6시쯤에 이제 만나서 커피 마실래? 이러면 나는 잠 못 자. 지금 먹으면. 이러시더라고요. 신기하다. 저는 진짜 방금 먹어도 바로 잘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떠한 것 때문이지? 카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과 좀 덜 받는 사람인 건가요? 나는 그대로 배출을 시켜버리나? 하나도 타격이 없어요, 저는. 아무튼 새벽 5시까지 못 주무셨다니. 앞으로는 절대 저녁에 드시지 마세요. 진짜 너무 괴로웠을 것 같아요. 자야 되는데 잠 못 드는 거. 자, 지금 잘 견뎌봅시다. 절대 주무시면 안 돼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송가인의 처녀뱃사공, 장민호의 열리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함 과식에 위제로
4: 이양약품.
5: 우리 집에는
6: Let's be the light.
5: 사무실에도
6: Let's be the light.
5: 창고에도
6: Let's be the light.
5: 철제 선반은
6: Let's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골뱅이,
2: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4: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5: 2시에 찾아오는 따스운 마음, 텐션이 올라가는 흥 있는 여자 은가은이에요. 들어보세요. 진짜 반짝이다.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6: L22님께서요, 이제야 콩앱을 깔았어요. 이제부터 자주 들을게요. 좋은 노래도 많이 나오고 살림남도 재밌게 보고 있어요. 가은씨 파이팅 하세요. 와, 콩앱을 드디어 까셨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들어주시고요. 3506님께서, 응디 저 양파 까면서 방송 듣고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뿌앵. 어떻게 양파 다 까셨어요? 이것은 슬퍼서 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양파 때문이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일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부 끝곡으로 이찬원의 그댈 만나러 갑니다 띄워드리면서 우리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내촌 부근과 가평휴게소에서 설악 부근까지 밀리고요. 좀 더 지나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는 10km 구간 정체입니다. 그리고 덕소 삼패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 북의성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 부근까지 막히기 시작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탄진에서 교통량이 많아졌고 이후 옥산 하이패스에서도 정체입니다. 다시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답답하고요. 더 가서는 천안 그리고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더디느름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나상도의 지화지아였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짤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8: 유동골뱅이,
7: 치맥의 유동골뱅이 아주 좋아요.
9: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0: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드.
9: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0: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9: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짝이도 사연 만나볼게요. 이소영님께서, 응디 오랜만에 색조 화장품 사러 갔더니 세상에 초등 여학생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제 눈엔 아기 같은 아이들이 틴트도 발라보고 진지하게 구경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귀여웠어요. 아, 요즘 초등학생들, 예, 저보다 화장 잘해요. 그 색조를 어찌나 잘 쓰는지, 그거 막 뷰러 이렇게 탁 섬세하게 해가지고 마스카라도 바르는데, 근데 좀 약간 걱정은 되긴 하죠. 저거 피부에 안 좋을 텐데, 아직 한창 피부가 숨쉴 나이인데. 근데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쓸 수 있는 무슨 천연 화장품 해가지고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학생들이 화장할 수 있게. 근데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른들이 쓰는 거 그냥 같이 사서 쓰죠. 아유, 또 요즘 애들은 워낙 빨라서 그죠? 현미옥님께서, 안녕하세요. 여기는 김천 부항면 귀촌 생활 중인 60대 부부입니다. 반려견도 함께 라디오 듣고 있어요. 고구마를 처음 심어서 수확했는데 역시 농사는 힘드네요. 은빛 트로트 매일 듣는데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김천에서 귀촌 생활을 하고 계시는군요. 반려견이 어떤 아이예요? 너무 궁금하네. 함께 라디오 듣고 있다고 하니까는 막 꼬리 흔들면서 같이 듣고 있을 것 같아. 하, 고구마. 저도 개인적으로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본인이 직접 심어서 직접 수확해서 쪄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반려견도 고구마 먹을 수 있지 않나요? 그죠? 같이 먹을 수 있죠. 아유, 맛있게 드세요. 처음 수확했으니 뭐 힘든 만큼 또 맛이 있죠. 자, 노래 세 곡 이어서 들려드리고요. 저는 트로트 내비게이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김다나의 이렇게 좋은 날. 그리고 두리의 서울 깍쟁이.

같아요. 주말엔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8월 23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 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응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단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점과 관련된 노래들과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산수도 술을 받아보지야 하고 말이죠. 이렇게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 긍정적인 사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주목하고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부정성 효과 또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정성 편향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위험이나 위협 같은 부정적인 정보를 빠르게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의 생존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라는 설명도 있어요. 나의 단점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아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단점에 기죽지 않고 끊임없이 장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싶네요. 단점도 많고 장점도 많은 나를 위해서 으쌰으쌰 힘을 주는 노래들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들 함께 들어보시죠. 희남매의 눈치제로, 김소유의 성질머리, 그리고 청량의 긴가민가.

희남매의 눈치제로 김소유의 성질머리, 청량의 긴가민가 듣고 왔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단점입니다. 단점 하면 떠오르는 노래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반짝이 정인혜님께서요.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회사에서 노래방을 간 적이 있는데 다른 신입들은 다 노래를 하는데 저만 못하겠다고 끝까지 안 불렀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저의 이런 모습이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받아들이고 다른 장점을 더 크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뭐 단점 장점을 떠나서 남 앞에서 노래를 뭐 그 하는 그런 거를 못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뭐 남들 앞에서 어렸을 때부터 막 춤추는 거 좋아하고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런 그 끼라고 하죠. 그게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거는 힘든데 뭐 안 해본 사람들은 아우 그거 하라 그런다고 번뜩 그냥 에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이거는 뭐 다른 장점을 더 크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힘든 일이죠. 그리고 나는 억지로 시키는 거 그것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반짝이 5166님께서 저의 단점은 단점이 없는 겁니다. 하하하. 사람이 좀 빈틈이 있어야 인간적인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하하. 지금까지는 농담이었고요. 사실 저는 자신감이 없는 편이었습니다. 뭘 하든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포기하는 편이었는데요. 지금의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이 생기면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죠.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때마다 우리 가족을 보면서 힘을 냅니다. 그러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멋있네요. 가족을 만나면서 아내를 만나면서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근데 진짜 그 자신감이라는 게 아 내가 그렇지 뭐 하면서 포기하고 이러면 자신감이 없는 건가요? 저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자 그리고 4598님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의 단점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사랑 표현도 잘 못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도 이날 되도록 잘 못하고 사네요.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래도 제 사랑을 가족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사랑한다는 표현을 못할 수는 있어요. 부끄러우니까. 아유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어떻게 해. 그거는 못할 수 있지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은 노력으로 전해야 될 말 같습니다. 특히나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는 사랑한다는 표현도 좀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씩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감사하다는 말부터 이게 감사하다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못하면 나중에는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못하게 되더라고요. 말이 좀 쉽게 안 나오는 편인데 그 계속 하다 보면 입 밖으로 그냥 툭 하고 꺼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좀 되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근데 하다 보니 표현도 많이 하게 되고 표현을 하면 상대방도 훨씬 잘 알아주고요. 훨씬 좋아요. 말 안 하고 있는 것보다. 화이팅입니다. 단점을 고백해 주신 우리 반짝이 분들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정인혜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네, 윙크의 부끄부끄에 이어서 5166님의 신청곡 박지연의 우리는 된다니까, 그리고 4598님께서 신청해 주신 박현우의 사랑은 소리 없이까지 띄워드리면서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윙크의 부끄부끄, 박지연의 우리는 된다니까, 그리고 박현우의 사랑은 소리 없이였습니다.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이름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전화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요. 신청곡 사연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올게요. 송민준의 인생이라는 게, 그리고 장현별의 그대는 나의 별이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이게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6: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솔지의 기가 지워와 띄워드리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잠시 후 4시에서 5시 사이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정체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부근 쪽으로 10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내촌 부근과 설악 부근에서 화도 쪽으로 밀리고요. 덕소 삼패에서 강일 나들목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구리 휴게소 3차로에 사고가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방향 장수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서 시흥 나들목부터 4km 구간 사고 여파 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신탄진과 옥산 하이패스에서 각각 밀리고요. 이후 다시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쪽으로 정체고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교통량 많아졌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힘을 빼세요. 이 말이에요. 근력 운동을 하고 덤벨 하나를 들 때도 힘 빼세요. 요가를 할 때도 후 하고 힘 빼세요. 아니, 들어가는 힘을 어떻게 빼라는 거냐고요. 가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힘을 주면서 살고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 할 때도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괜한 목에 힘이 빡 들어가고요. 노래를 부를 때도 핏대만 세우느라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고요. 말을 할 때도 쓸데없는 설명이나 변명하느라 정작 하고 싶은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삶의 근육, 일상의 코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들어간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깨에 들어간 힘 좀 빼보세요. 그리고 고기 미간에 찡그린 힘도 쭉 빼시고요. 어떠세요? 들어간 줄도 몰랐던 힘이 빠지죠. 힘 빼고 시작하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23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띠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왔어요. 힘이 들어갔다는 거는 긴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긴장을 하면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게 확실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잘해야지. 나 이겨낼 수 있어. 놓치면 안 돼. 하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할 만큼 했으면 힘을 좀 빼고 가는 거. 그것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인생도 저는 그렇게 길게 산 것도 아니지만 아주 짧게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 선에서 봤을 때 인생도 힘을 줘야 할 때보다 잘 빼야 할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살아보니 조금 알겠는 게 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이분의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플리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의 썬데이 레코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요. 8월의 키워드는 여름휴가의 추억입니다.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라라 가족들이 보내주신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여러분들 문자로 날려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4: mattress. Best sleep.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오래오래 락토핏.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오해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콩디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뜸했죠. 뜸했어. 5584님. 하필 2시부터 6시에 요리학원 교육이라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학원 다니시는구나.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도전하는 거 참 매력 있어요. 5584님. 그리고 도경택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오랜만에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강릉 경포 해변 근처에서 옥수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수수 장사 막바지예요. 올해 진짜 옥수수 맛있어서 엄청 먹었습니다. 올해는 라라랜드 덕분에 장사가 잘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덕분이에요? 올해 옥수수가 맛있어서가 아니고? anyway, 어찌됐건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경택님. 윤성우님, 콩디 요즘 비염이 자주 오는 것 같던데 빨리 나으시라고 건강하라는 이야기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염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계절이 바뀌거나 조금 그러면 비염이 가끔 찾아오더라고요. 아주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 이 비염이 자꾸 옵니다. 짜증나게. 지하철 안이 오늘은 춥네요. 겉옷 걸치며 몇 자 적습니다. 콩디 파이팅 하세요. 유성우님이 저의 건강까지 또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블랙콩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모짜렐라.

이민경님, 라라랜드 로고송 너무 좋아합니다. 첫 글입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처음 글이야, 우리 이민경님. 라라랜드 로고송 너무 좋다 하셨어요. 그러면 블랙콩의 모짜렐라도 당연히 좋아하시겠네. 윤승자님, 콩디, 저는 남편 그리고 딸이랑 신안섬 놀러 갔다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차 안에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잘 도착해야 이 여행이 확실하게 멋지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6631님, 오늘 4시부터 엄마랑 대야를 꺼내놓고 마늘을 까고 있습니다. 마늘 까고 있어. 엄마 시원하게 커피 하나만 마실 수 있게 좀 쏴주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어머님이랑 시원하게 커피 한 잔을 들이키고 싶다고 우리 6631님 보내주셨습니다. 마늘 까고 계시는 우리 모녀에게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마늘을 까고 계신데 하나만 보내드리면 어떡해요. 그렇죠? 5275님 안녕하세요. 콩디 누나. 딸 제 조카가 다시 할게요. 누나. 야, 진짜 띄어쓰기 잘못하니까 완전 다른 사연이 되는구나.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5275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누나 딸. 제 조카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안 생겨서 누나가 티는 못 내고 마음만 졸였는데 며칠 전 누나 생일에 조카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나가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데 삼촌인 저 또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명이 찰떡이라고 합니다. 재밌는데요. 찰떡? 왜 찰떡이라고 했을까요? 콩디도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5275님 아주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빛나는 소식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장혜진 씨의 내게로 듣고요. 이번에 라라랜드 청풀리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주말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플레이. 나라 가족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 오늘은요, 익명을 원하셨습니다. 그냥 라라 가족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셨지만 한동안 면허증을 장롱 깊숙이 모셔두고 운전을 안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보다 운전 실력이 좋았던 어머니는 좁은 골목도 거침없이 통과하고 고난이 주차도 단번에 성공. 급 출발이나 급정거도 거의 없어서 승차감이 끝내줬다. 그래서 난 아침 등교길마다 어머니 차를 타고 등교하는 걸 참 좋아했다. 엄마, 운전할 때 꼭 선글라스에 선캡, 하얀 장갑까지 그렇게 껴야 하는 거야? 아유,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야 폼이 나잖아. 출발할 거니까 안전벨트나 매. 그러시며 카스트 테이프를 밀어넣는 엄마는 근사해 보였다. 모름지기 말이야. 운전할 때는 음악이 있어야 돼. 신나는 노래를 틀어야 흥도 나고 긴장도 풀리는 법이야. 네가 아냐? 음악이 시작되면 어머니는 핸들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셨고 나도 어머니를 따라 노래를 불렀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가시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안타깝게도 운전하셨던 지인분은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운전대를 놓으셨다. 운전은커녕 차를 타도 뒷좌석에만 앉거나 조금만 속도가 빨라져도 공포를 느끼셨다. 야야, 천천히 가자. 어? 조금만 천천히 가자. 그런 어머니가 다시 운전을 하시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두려움을 이겨내신 어머니가 몇 년 전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다. 손주들 태우고 말이야, 가까운데 드라이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어머니는 무려 30여 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으셨다. 처음 시동을 걸 때 무척 긴장하시는 것 같았지만 집 앞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며 핸들을 돌리는 어머니의 운전 실력은 변함이 없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은 어머니 덕분에

자연스럽게 외식을 하고 산책도 하며 어머니와의 시간을 자주 만들고 있다. 조만간 선글라스에 선캡, 하얀 장갑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카세트 테이프 대신 최신 재생 목록을 틀며 우리 엄마가 예전에 프로 드라이버 명성을 완전히 되찾으시길 응원한다. 엄마,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지금처럼 천천히 조심조심 항상 안전운전 아시죠? 30여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어머니와 함께 지난날 등굣길마다 차 안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최애곡들 함께 듣고 싶습니다.

제티의 내게 그랬듯이,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황승호제의 너만을 느끼는 나, 이렇게 세 곡 들어봤습니다. 익명 원하신 라라가족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한번 있으면 운전대를 잡기가 참 쉽지 않죠. 저만 해도 아주 작은 일인데도 트라우마로 나오면은 어우 그게 뭐 아직까지도 가곤 하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늘 안전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이번 청취자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요 김명선님이 되겠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걸으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걷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걷는 게 좋아요. 그날 이후 주말이면 남편이랑 집 근처 산으로 김밥 도시락 만들어서 나들이를 자주 갑니다. 정상은 안 찍어도 되겠지? 당연하지. 우리 목표는 등산이 아니라 안전한 귀가야. 매주 이렇게 걷는 걸 핑계로 나들이를 하다 보니 이제 주말이 은근히 기다려집니다. 예전에는 산에 갈 때마다 항상 남편이 손잡아줬는데 이제 내가 그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이번 주말 남편의 걸음에 힘을 보태줄 우리 부부의 플레이리스트를 신청해봅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6: 메디힐 토너 패드.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8: 하모니 렌트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8: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7: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세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9: 아하, 두 분이 산을 오르실 때 두 분의 걸음에 힘을 보태준 노래가 이런 곡들이었군요. 이선희 씨의 낭상 그대를, 신승훈 씨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정수라 씨의 환희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1부 끝고 또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익명 가족 으로 소개를 해드린 분, 그리고 김명선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또 선물 챙겨 드려야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이하고 화사 씨가 함께 부른 이제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절정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평창에서 둔내터널, 또 횡성휴게소 부근에서 새말까지 각각 정체고요. 경계권은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또 좀 더 지나 양지에서 양지터널 부근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광교터널 부근과 둔대분기점에서 정체고요. 이후로는 군자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까지 주춤합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쪽 정안나들목에서 차량터널 쪽으로 길게 밀리고요. 신흥교 1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부근까지 긴 구간 답답하고요. 이후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내려가고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나들목까지 더디느름 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함께 들어볼 영화 음악은 1991년 개봉한 케빈 코스너 주연의 로빈 후드. 그 속에 흐르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뜨거운 고백.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it for you.

0: 케빈 코스너 주연의 로빈 후드. 명곡입니다. 로빈 후드 OST 중에서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It For You 듣고 왔어요. 1991년도네요. 와, 진짜 오래됐다. 중세 이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죠. 이 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로빈 후드의 이야기. 로빈 후드. 그 친구는 누구지? 로빈 후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로빈 후드 역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모건 프리먼도 나오죠. 그리고 알렌 링먼. 아, 이 배우가 영주로 나온 악역을 연기했습니다. 알렌 링먼. 완전히 떴습니다. 이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로 나온 그 배우인데요. 로빈 후드가 주인공인데 영주가 더 주인공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개봉 당시에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흥행은 대단했고 성공했고 영화 음악은 더 떴습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7주 동안 1위 차지할 만하죠. 영국에서는 무려 16주 연속 1위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Everything I do it for you. 오늘 라라랜드 주말의 명화 로빈 후드였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는요. 썬데이 레코드로 함께합니다. 8월의 키워드는 여름 휴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라라 가족들의 여름 이야기 함께합니다. 올여름 휴가 얘기도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라라랜드 홈페이지 썬데이 레코드에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셔프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내 맘대로 주문제자.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Sunday Record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추억을 저장하는 시간 Sunday Record. 8월에는 여름 휴가 바캉스의 추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 윤정아님입니다. 사연이 깁니다. 몰입해서 소개를 또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캠핑에 막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10년 전 여름 휴가를 앞두고 내가 말했다. 여보, 이번 휴가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자. 어? 정말? 어우, 좋아. 일정은 내가 다 짤게. 오, 좋다.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나는 모든 걸 알아서 준비해 주겠거니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 날만 기다렸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그런데 남편이 차에서 캠핑 용품을 하나 둘 싣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캠핑 가는 거였어? 그럼 누나네 가족도 와. 나는 출발하기 직전 이번 휴가가 시댁 대가족 2박 3일 캠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낮에 잠깐 텐트를 치고 놀다 오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캠핑장에 도착해 보니 형님네 가족은 이미 커다란 텐트까지 완벽하게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쌀과 김치, 각종 반찬까지 잔뜩 준비해 오셔서 나는 도착하자마자 밥부터 올리고 찌개를 끓였다. 밥을 먹자마자 후식으로 과일을 깎았는데 사과 한쪽을 접시에 올려놓기가 무섭게 사라지고 복숭아를 잘라넣으면 또 순식간에 없어졌다. 열심히 깎고 나니 내 앞에 있는 건 과일 껍질과 씨뿐.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걸 먹으려는데 어머님이 상을 치우기 시작하셨다. 나는 결국 과일 한 조각도 못 먹고 벌떡 일어나 상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남편이 여보, 우리 텐트도 쳐야지. 텐트를 다 쳐놓으니 또 여보, 저녁거리 사러 마트 가자. 장을 봐서 돌아오자마자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가 끝난 뒤 가족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또 혼자 설거지를 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텐트 안에 잠시 누워있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또 날 불렀다. 여보, 뭐해? 여름 휴가인데 같이 즐겨야지. 빨리 나와. 헐. 그래도 시댁 식구들 앞이라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여보, 우리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간단한 안주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돼? 정말 간단하게 오징어 볶음. 나는 간단하게 채소를 씻고 오징어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볶고 담고 또 설거지. 그렇게 일하다 지쳐 골아떨어졌는데 다음날 아침 또 국 끓이고 밥하고 점심에는 다들 간단하게 수제비를 먹자고 하더니만 가족들이 근처 식당에 가자는데 남편 왈! 직접 반죽해서 먹어야 맛있지. 밀가루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해먹자는 남편. 형님이 도와주려고 하자 누나 누나 저 집사람 수제비 엄청 잘해. 그러더니 형님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누나 누나 저 사람은 설거지가 자기가 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야. 아유, 와서 앉아.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내가 설거지를 사랑하고 수제비 반죽이 취미인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2박 3일 동안 밥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또 밥하고 치우고 설거지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남편은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이번 휴가 정말 즐거웠지? 나는 말할 힘도 없어 창밖만 바라봤다. 그날 이후 나는 여름 휴가에 캠핑장을 가지 않는다. 남편에게는 즐거운 가족 캠핑이었겠지만 내 기억 속 그 휴가는 싱크대만 집에서 야외로 옮겨놓은 출장 가사. 정말 흥보가 기가 막히고 놀부가 뒷목 잡을 여름 휴가였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0: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아, 진짜. 출장 가사네요. 진짜 싱크대만 집에서 야외로 옮겨 놓은 것뿐입니다. 출장 가사. 근데 남편분은 몰라줘. 그리고 남편분 정말 어마어마하다. 직접 반죽해서 먹어야겠다고 하질 않으시나. 저 사람 수제비 엄청 잘한다고 하질 않나. 설거지를 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아 하지를 않으시나. 참 남편분 정말 섭섭합니다. 제가 사연을 전하면서도 참 섭섭하네.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박미경의 2부의 경고 만나봤습니다. 추억이 있는 일요일 라라랜드 썬데이 레코드. 8월의 주제는 여름휴가, 바캉스의 추억입니다. 두 번째 레코딩 주인공 장진숙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분 또한 대단하십니다. 참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친구 6명과 강릉바다로 여름휴가를 떠났던 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바닷가로 달려나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물 공포증이 심해서 혼자 무릎 정도밖에 오지 않는 얕은 곳에서 발로 물을 첨벙거리며 놀고 있었다. 보다 못한 친구들이 소리쳤다.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얼른 들어와. 아, 싫어. 나는 진짜 무서워. 아, 잡아당기지 말라고. 야, 우리가 옆에 있잖아. 괜찮다니까. 친구들이 양쪽에서 나를 끌고 들어가자 무릎에 오던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다. 나는 친구들의 팔을 꽉 붙잡고 소리쳤다. 야, 그만해. 야,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나는 죽는다고 이것들아. 친구들은 그제야 손을 놨다. 그런데 막상 가만히 서 있어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바다. 튜브도 있으니 슬슬 자신감이 붙어 깊은 데서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난 튜브가 있으니까 용기를 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며 바다가 크게 출렁였고 순간 튜브 밑 내 다리는 땅에서 떨어졌다.
1: 아! 야! 발이 안 닿아!
0: 당황한 내 몸은 튜브 아래로 쑥 빠져버렸고 정신없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붙잡았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다리를 잡은 것 같았고 잠시 뒤에는 기다란 머리카락이 손에 걸렸다.
1: 살려주세요! 아, 이거 나요! 아, 나 물로 살려달라고요!
0: 나는 살겠다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소리쳤고 머리카락의 주인인 여성은 나 때문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왔고 누군가 내 어깨를 붙잡아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서면 돼요. 두 발로 똑바로 서고 보니 물은 겨우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았다. 깊은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나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난리를 친 것. 나에게 머리카락을 잡힌 여자분은 놀라서 울고 있었고 뒤늦게 달려온 친구들은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얘가요. 물을 너무 무서워해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간신히 상황을 정리하고 나자 친구들은 나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 무서우면 들어오질 말았어야지.
1: 내가 처음에 안 갔다고 했잖아. 근데 니들이 끌고 들어갔잖아.
0: 야, 그렇다고 그 얕은 물에서 사람 머리카락을... 아우 진짜. 아우 정말. 결국 우리는 바다에 들어간 지 20분 만에 숙소로 돌아왔고 2박 3일 내내 서로 냉랭한 상태로 지내다가 집에 돌아왔다. 휴가가 끝난 뒤에는 서로 먼저 연락해 화해를 했지만 그 뒤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진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은 매년 나만 빼고 휴가를 함께 다녔었다고 한다.
1: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0: 우리 물 있는 데로 갔거든. 너 물 무서워하잖아. 그렇게 나는 강릉 바다에서 튜브에서 빠지고 친구들의 여름휴가 명단에서도 조용히 빠졌던 것이다. 그때 그 여자분께는

썬데이 레코드 장진숙님의 사연에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 노래가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오, 한영애 씨의 누구없음 그리고 이승철 씨의 소리쳐. 그리고 마지막에는 친구들 여름휴가 명단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변진섭 씨의 홀로 된다는 것. 와, 이렇게 세 곡을 듣고 왔습니다. 물이 무서우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바다는 좀 무섭죠. 몇 배로 겁이 날 수도 있고. 근데 일어서 보니 허리까지밖에 안 오는 바다에서 이렇게 난리를 쳤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장진숙님, 아주 재밌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박태주님이 썬데이 레코드 꾸며주셨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몇 해 전 여름,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동해 바다로 떠났습니다. 아유, 멀리까지 뭐하러 가니? 기름값 들게.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어머니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도 조수석에 앉아 창밖만 보시는 척 하시더니 몇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바다까지 얼마나 남았냐? 출발 전에는 손사래를 치시던 두 분이 막상 바다에 도착하자마자 아이처럼 신발을 벗고 파도에 발을 담그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먼 바다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워 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파도가 밀려오자 아버지는 바지가 젖는다며 뒤로 물러나시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에게 물을 첨벙첨벙 튀기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여기 좀 보세요. 아유, 사진은 무슨 사진이야? 아이,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어색하게 입꼬리만 올린 아버지. 조개 껍데기 하나를 주워들고 소녀처럼 웃는 어머니. 비싼데 가는 것보다 이런 여행이 제일 좋다. 우리 셋이 같이 왔잖니. 그때 어머니의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는데 얼마 전 그 사진을 다시 보며 생각하니 그날 이후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한 적이 없었네요. 사진 속 두 분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젊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부모님 모시고 가까운 데라도 여행을 자주 가야겠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박태주님이 보내준 사연 전해드렸고 이어서 듀스의 여름 안에서 듣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님이 아유 멀리까지 뭐하러 가니 기름값 들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유 비싼데 가는 것보다 이런 여행이 제일 좋다. 우리 셋이 같이 왔잖니. 비싼데 가셨으면 어머님 정말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내색은 안 하셨지만 이 사연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던 아버지께서 먼 바다를 바라보시고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그렇죠? 아주 훈훈한 그런 사연 받아봤습니다. 썬데이 레코드 오늘 세 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윤정아님, 장진숙님, 박태준님 세 분에게요.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썬데이 레코드 게시판이 활짝 열려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8월 여름 휴가의 추억 함께합니다. 재미있는 사연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끝곡이 되겠습니다. 디바의 그래 준비했어요. 이 곡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4시에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이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내린천 휴게소 부근에서 정체고요.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부근까지 어렵습니다. 이후 설악 부근에서 화도 쪽으로는 14km 구간 밀리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봉평터널 부근에서 둔내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새마을에서 다시 막히고요. 경계권은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부근까지 밀리고 있는데 여주휴게소 부근 1차로에선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지나 양지와 광교터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요. 더 가서는 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더디느름 보입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부근까지 제속도 못 내고 이후에는 서울시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만 밀리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와우.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옆자리 동료의 부탁은 내키지 않아도 흔쾌히 들어주는 일이 많죠. 밖에서의 우리는 살갑고 친절한 사람일 때가 많은데요. 집에서는 어떤가요? 가족에게는 쉽게 미간을 찌푸리며 표정과 온몸으로 귀찮음을 표현하기도 하고 다듬어지지 않은 뾰족한 말이 툭 튀어나오기도 하잖아요.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다정하고 친절하기, 이 당연한 일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입니다.

8월 23일 일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이치현과 번님들의 당신만이 듣고 왔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는 예스맨으로 불릴 때가 있어요. 아, 저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하면서도 정작 가족이 작은 일만 부탁하면 아, 내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해달라고 하는 거야, 진짜? 왜 그렇게 쉽게 짜증이 올라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가까운 사람은 내가 뭘 해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은요, 밖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건넸던 친절과 배려를 집에 돌아와서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 또 그래? 대신에 잠깐만 내가 해줄게 할 수 있는 다정한 저녁 시간 됐으면 합니다. PS를 붙여야 되겠어요. 나부터 잘하자, 슬기야. 오늘도 해피타임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1: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은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3: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보내주신 사연들 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수경님이에요. 건강을 생각해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죠. 매일 1시간씩 걷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진짜 요즘 맨발 걷기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집 근처 공원에서 엄마가 배드민턴 치고 있다고 하시길래 물 들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와, 저희 엄마가 맨발로 이 모래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사실 불면증 때문에 오랜 시간 고생하셨는데 맨발 운동하더니 오래 드셨던 수면 유도제도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맨발 걷기가 다 좋은 건 아니고 꼭 의사랑 상담하고 걸으시는 게 좋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수경님도 음악 들으면서 즐겁고 또 안전하게 맨발 걷기 하시면서 더욱더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주님의 사연도 도착했어요. 모처럼 집사람이란 시원한 냉면 먹고요. 대형마트 다녀왔습니다. 간편하게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이 많더군요. 한참 고민하다가 초밥이랑 김밥 사왔습니다. 자두의 김밥 듣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제목만 들어도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이 가사가 떠오르네요. 자두의 김밥 들으시면서 아주 맛나게 김밥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들려드릴게요. 자두의 김밥. 그리고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자두의 김밥 그리고 정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이어서 4429님의 신청곡이었어요. 핑클의 루비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해피타임에 도착한 사연들 소개해 드릴게요. 서상철님인데요. 요즘 다이어트로 예민한 아내가 갑자기 애칭으로 자기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일단 애기라고 부르는데 올해는 못 부를 것 같습니다.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 같아요. 서인국의 애기야 신청이요 하셨습니다. 와, 애기요. 집에 막둥이가 생기신 건 아닌지. 어쨌든 좀 부러우면서도 사실 안 부러워요. 그러니까 안 듣고 싶은 마음도 살짝 들긴 합니다만. 아무튼 우리 상철님 파이팅입니다. 오류고사님은 아르바이트 한다고 무리를 했는지 손가락이랑 등이 너무 아프네요. 안 하던 일을 해서 그런가 금방 풀리겠죠? 쉬엄쉬엄 스트레칭하면서 라디오 듣습니다. 쿨의 아로하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어떤 아르바이트 하실까요? 사실 손가락 등 이쪽은 직업병인 것 같긴 해서 그 부위를 계속 쓰게 되면 또 고통이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일단 뭐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요. 통증 이어지면 병원 가셔서 진료 꼭 받아보십시오. 일단 다음 주에는 안 아프길 바라면서 힘내십시오. 두 분의 신청곡 듣고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먼저 서인국의 애기야, 쿨의 아루하, 그리고 4429님의 신청곡 핑클의 루비. Yo, this song is dedicated to my girl. You're my world, my all.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듣고 온 노래는 리아의 눈물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도착한 사연이에요. 김선아님, 내일 중학생 아들 교정 상담 받으러 가기로 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교정을 해서 지금은 치아가 가지런한데 아들 치아를 보니 교정 전 제 모습과 너무 비슷하네요. 유전의 힘, 미안하다. 유유하셨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저도 교정을 했어요.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아, 내 돈. 근데 저도 아이 치아를 보니까 교정하기 전에 제 치아랑 진짜 똑같은 거예요. 아, 신기하다. 이게 턱 구조가 닮아서 그 안에 자리 잡은 이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좋은 것만 물려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면서도 또 나 닮은 게 또 귀엽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무튼 교정 잘해서 지금의 선아님의 이처럼 그대로 닮게 교정되길 바라겠습니다. 박경자님은요, 3층에서 수도배관이 터져서 작은 방과 보일러실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네요. 제 눈에서 눈물도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카더가든의 명동콜링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어우, 이거 진짜 큰일입니다. 아파트 위층에서 배관이 터진 걸까요? 얼른 수리 잘 돼서 더 큰 피해 없길 바랍니다. 경자님은 진짜 위로가 필요한데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저의 작은 마음 전하겠습니다. 아자아자. 카더가든의 명동콜링, 변진섭의 그대 내게 다시, 그리고 이기찬의 플리즈까지 듣고 돌아올게요.

0: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9: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2: 오래오래 락토핏
13: 종근당 건강
14: 건강기능식품.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일요일 저녁 이슬기의 해피타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영은 님이 신나게 놀고 왔더니 빨래가 산더미네요. 한번 돌리고 또 돌리는 중입니다. 세탁기 열일하네요. 여행은 즐거웠는데 여행 뒤 빨래는 현실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사진 보면 또 여행 가고 싶어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거짓말 같다 신청합니다. 아, 영은님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어떨 때는 애들 빨래하다가 막 인생이 끝날 것만 같은, 그 끝나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들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또 다음 주를 위해서 빨래는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세탁 건조대 두 개를 더 구매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하려고. 영은님도 곧 빨래 끝 외칠 수 있길요. 1부 끝곡은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거짓말 같다 듣고요. 우린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강원권과 이어지는 고속도로 중심으로 정체입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면원에서 둔내터널까지 정체고요. 새마을에서 다시 막히고 있습니다. 경계권은 여주분기점에서 여주휴게소 부근까지 밀리고요.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 쪽 서원주에서 밀리다가 더 가서 금사터널에서 동곤지암까지 정체입니다. 경계광주휴게소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동홍천 부근에서 춘천 분기점 부근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이후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는 9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전 구간에서 수월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석재,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저기 지금 몇 시예요?
2: 해피 타임이요.
1: 아, 그게 아니라 몇 시냐고요. What time?
2: 아, it's time to 이슬기의 해피 타임 2부입니다.
1: 아, 됐어요.
3: 7시 좀 넘었어요.
2: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 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일요일 2부 첫 곡으로 2PM의 10점 만점의 10점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 2부는요. 뮤직 2 플러스 1과 함께합니다.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두 곡 보내주시면요. 제가 잘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더 얹어서 들려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또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노래는 다다익선. 아쉽지 않게 한 곡 더 서비스로 얹어드립니다. 뮤직 2 플러스 1. 익명 요청하신 분이에요. 슬디, 저는 요즘 가족들에게 소외되는 기분이 많이 들어요. 어제만 해도 그래요. 아내가 점심 뭐해 먹지? 하길래 제가 콩국수? 한마디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세월에 계란 삶고 국수 삶고 하냐고 눈을 흘기는 거예요. 근데 딸이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니까 바로 오케이 하고 만들어주는 거 있죠. 딸도 그래요. 공부는 잘 돼가니? 한마디 물어보면 네 달랑 한마디 하고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갱년기 아내와 사춘기 딸이 제일 무섭다더니 저희 집을 보니 맞는 것 같네요. 아, 아빠는 외롭다.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벅에 맨발의 청춘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다이나믹합니다. 사춘기 딸과 갱년기 아내라니. 그래도 다행인 건요, 여왕님과 공주님 간의 다툼이 없어서, 전쟁이 없으니 평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두 여성분들에게 시간 주시면 금세 예전처럼 스윗한 분들로 돌아오실 거라고 믿어요. 그때까지는 해피타임에 피해 있으셔요. 신청해 주신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벅의 맨발의 청춘 듣고요. 해피타임의 추천곡 한 곡 더 이어집니다.

노영심의 그리움만 쌓이네, 버게 맨발의 청춘, 그리고 해피타임의 추천곡이었죠. 파보의 러브 이즈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유형아님의 사연이에요. 평일에는 각자 학교와 직장으로 흩어져 있다가 주말이 되면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데요. 막상 밥 한 끼 같이 먹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주말마다 어디든 데리고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애들도 자기 할 일이 생기고 각자 방에서 각자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겨우 모여서 뭐 먹을까? 메뉴 고민으로 한참을 씨름하다가 함께 밥 먹고 별것 아닌 이야기로 웃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순간이 새삼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하루하루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가족들과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도 많지 않았는데 주말이라도 이렇게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가족 지금처럼 건강하게 웃으면서 잘 지냈으면, 이런 무탈하고 평범한 주말이 늘 함께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이정봉의 어떤가요 두 곡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슬디의 서비스 선곡도 기대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평일에는 진짜 회사에 치이고 집안일 챙기느라 정신없이 하루가 흐르다 보면 벌써 주말이네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주말이 오고 나면 또 가족하고 뭐 먹지 정하느라 은근한 기싸움과 서운함도 있고, 그래도 아 이게 사는 재미구나, 소소한 행복이다 정말 쉽잖아요. 역시 가족은 뭐니 뭐니 해도 같이 있으면 제일 편하고 행복한 사람들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형아님 가족 쭉 행복

시간 가득하길 바라며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이정봉의 어떤가요 이고요. 그리고 한 곡 더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한동준의 너를 사랑해, 이정봉의 어떤가요, 그리고 해피타임의 추천곡 브라운 아이즈의 언제나 그랬죠까지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신청곡 두 곡에 실디의 추천곡을 하나 더 얹어드리는 뮤직 2 플러스 1 함께하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박유경님의 사연입니다. 지금 저희 집은 감기 바이러스로 가득 차 있어요. 남편과 아들은 코감기, 저는 목감기인데 잔소리 안 들어서 좋다고 부자가 신이 났네요. 다 나으면 보자. 슬디도 자나깨나 감기 조심하세요.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다비치의 미워도 사랑하니까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귀여운데 속상하네요. 잔소리는 말이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면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잘 되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얼른 낫기만 하면 잘 되라고, 사랑한다고 외치는 그 말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다비치의 미워도 사랑하니까 들려드리고요. 2 플러스 1 한 곡 더 이어집니다.

0: 리쌍의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다비치의 미워도 사랑하니까에 이어서 해피타임이 들려드린 곡은 보보의 늦은 후였습니다. 오늘 뮤직 2 플러스 1 선곡되신 분들께는요, 배달 음식 교환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과 휴대폰 번호 11자리 남겨주십시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오늘 끝곡은 4222님의 신청곡이에요.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끝곡으로 전해드리고 내일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해피타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새마을에서만 짧게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광주방향 서원주 그리고 경기광주 휴게소에서 동곤지암

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 쪽으로 9km 구간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전 구간에서 수월합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잠실 방향은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난지나들목에서 정체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 방향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다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50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1: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0: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0: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하루 4시간씩 10년, 총 만 시간을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만 시간의 법칙.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들의 실력이 만 시간 이상의 연습에서 나왔다는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한 법칙인데요. 그 연구 자료 중엔 누구도 언급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주자들의 연습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이었지만 휴식 시간은 그보다 1시간 많은 5시간이었다는 사실이죠. 만 시간의 연습 뒤엔 12,500시간의 휴식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작가나 과학자, 사상가들의 성공도 근면성보다는 창조적 휴식에서 싹텄다는 얘기도 있죠. 어쩌면 일과 쉼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조력의 관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주말도 잘 쉬어가셨는지 궁금하네요.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컬리스 Every Breath You Take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8월 23일 일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아, 만 시간의 노력 예, 그 이면에는 12,500시간의 휴식이 있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여는 말을 좀 풀어보자면은 그냥 좀 더 쉬고 싶다. 예, 많이 쉬고 싶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을까요? 원래 사람은 일한 시간에 1.25배를 쉬어줘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뭐 예를 들면 하루 예, 9시부터 6시까지 일하신다고 치고 점심시간 1시간 빼면 8시간인데 1.5배면 이게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이죠? 12시간? 그렇죠. 예, 12시간을 쉬셔야 되는데 12시간 쉬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뭐 약속에 예, 뭐 운동에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그 하루에도 진짜 수십 가지 일이나 예. 그런 루틴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아, 주말에라도 그렇게 좀 쉬셔야 되는데 뭐 주말도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정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늘어지게 편히 쉴 시간은 별로 없죠. 예, 양을 늘리지 못한다면 질이라도 높여놓을 수밖에 없죠. 예, 일요일 저녁은 좋은 음악으로 휴식의 질을 좀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2: 제로 제로
1: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4: 이형약품.
5: 자 따라해보세요.
6: 이카운트 ERP
7: 4만원
5: 회계관리
6: 이카운트 ERP
8: 4만원
5: 재고관리
6: 이카운트 ERP
5: 4만원 생산관리
8: 사업성공
3: 함께해요.
5: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6: 이카운트
5: 가입비 부가세 별도.
9: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블루 시스템 언더 마이 스킨 4712님이 신청하셨습니다. 호두과자의 본고장 천안에서 문자 드려요. 저녁에 자주 듣는데 목소리 좋고 음악 좋고 다 좋네요. 네. 그죠, 호두과자의 본고장이라고 얘기하신 건 혹시 호두맛 과자를 판매하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겠죠. 그냥 아니면 천안이라고 하면 뭔가 밋밋해질까봐 앞에다가 호두과자의 본고장이라고 붙이신 건가요? 저 호두과자 진짜 좋아하는데. 네. 그렇다고요.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3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박민우 씨, 순댓국밥을 좋아해서 맛집을 찾아 다녔는데 우연히 들어간 동네 식당이 찐 맛집이었어요. 가마솥에 푹 끓인 진짜 옛날 국밥 맛. 가까운 곳에 맛집이 있다는 건 무척이나 행복한 일입니다. 국밥이라고 하면은 그 맛이 그 맛일 것 같고, 예,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미식가들은 다 알더라고요. 이게 국물 한 입만 먹어보면 이게 그냥 솥에서 끓인 건지 가마솥에서 끓인 건지 다 알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던데 그 특유의 고소한 향이 있대요. 예, 고소한 향이 가마솥에서 끓이면 깊은 맛도 좀 우러나고. 아무래도 뭐 좀 프랜차이즈 국밥집보다는 예 다르지 않겠습니까, 맛이. 예, 와, 찐 맛집이면, 와, 저는 이런 가게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어도 진짜 반갑더라고요. 그냥 나만의 가게로만 이렇게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다 알아요, 그런 집들은. 예, 굳이 뭐 나만의 뭐 시크릿 플레이스로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가서 뭐 좀 안 붐빌 때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예, 행복하면 된 거죠. 예. 야, 요 근래에는 이 집 정말 진짜 맛집인데 이렇다 할 집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어요. 예. 누가 이제 맛있다고 해서 이제 한번 몇 군데를 가보긴 했는데, 예, 그냥 다시 오기는 뭔가 조금 아쉬운, 예, 그런 맛집들이 좀 여러 곳 있었습니다. 아, 박민우 씨, 예, 부럽습니다. 6705님, 아내가 림프 부종 치료받으러 다녀왔는데요. 안내를 잘못 듣고 다른 데로 갔답니다. 멀쩡한 등에 전자파 치료를 받고 왔대요. 화병으로 더 아파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미스터 지바고 리틀 러시안 신청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그 간 사람은 잘못 갔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이거는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충분히? 예. 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아니, 등이 조금 아프셨거나 뭔가 좀 결리거나 그러셨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멀쩡한 등에다가 전자파 치료를 받고 오셨으니 이거 좀 억울할 만하다. 예. 신청하신 미스터 지바고 리틀 러시안 듣고요. 라디오 라마 예티.

미스터 지바고 리틀 러시안 6705님이 신청하셨고요. 라디오 라마 예티 들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6623님, 오늘 금 한 돈짜리 물고기 반지를 샀어요.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물고기가 자식복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에게도 소중한 아기가 찾아와 있어서인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날까지 이 반지가 엄마에게 좋은 행운을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요. 오늘의 작은 행복 자랑해봅니다. 야, 요즘 한 돈이면 얼마예요? 요즘 금값 비싼데? 와, 부자지구나. 다른 뭐 행운이나 뭐 이런 것보다 한 돈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제 자신이 참 싫으네요. 아, 그렇죠. 예, 물고기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식복. 자식복과 연결이 돼. 아, 지금 아기를, 예, 갖고 계시는군요. 순산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홍원기 씨가 신청하신 어소시에이션 체리쉬

길버트 오설리반 All Alone Again 한미나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언제부터 듣게 됐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예, 항상 감사합니다. 되게 친오빠처럼 친근하게 느껴진다 생각하고 프로필 찾아보니 제가 한 살이 더 많네요. 예, 늦둥이 육아에 큰 힘이 되는 드림팝. 예. 누님이시네요. 예, 누님. 예, 누나. 누님. 예. 뭐 한 살 차이 뭐 친구죠, 뭐. 예. 아, 누뚱이 육아. 아유. 힘드시겠는데요. 예. 이게 뭐 몸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정말.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고요. 8월 23일 일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836님, 구리에서 운행하는 95번 버스기사입니다. 늘 드림팝과 함께 무료한 저녁시간 좋은 음악들 들으면서 운행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예, 본조비 Always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네. 오, 손님들이 계시면은 무료하진 않으실 텐데 그 시간이 또 그렇게 또 느껴지시는군요. 아이고, 예, 또 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3836님, 제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안전운행하시고요. 그리고 7789님, 예, 상호행님, 새싹입니다. 청취자들 사연 듣다 보니까 시간이 후딱 가네요. 예, 애청자 한 명 추가요. 신청곡도 살짝 예, 던질게요. 예. 그렇죠. 예, 뭐 저희 드립밥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뭐 보통 분들이 아니어가지고 그 어떤 때 보면은 그 사연이 그 사연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다 이렇게 결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연이 비슷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 이분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 내가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거를 이제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걸 잘 안 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이게 사연 보내주시는 걸 보면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그래서 별 내용이 없는 사연인데도 어떤 사연들은 한 며칠 동안 이렇게 계속 생각이 나고 자꾸 곱씹게 되고 그런 사연들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여러분의 보내주시는 그 사연들을 정말 허투루 예, 제가 지금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허투루 진짜 이렇게 보지는 말아야겠다. 뭐 다짐 아닌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역시 신청곡도 살짝 던지셨는데 예, 본조비의 Always 듣고 싶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 곡은 또 7859님도 신청을 하셨고요. 도켄의 Alone Again까지 두 곡 듣죠.

3836778597859님이 신청하신 본조비 Always 그리고 Token Alone Again 들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0082님 서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 번 만남을 가졌거든요. 이제는 뭔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아서 전화통화로 우리 무슨 사이냐 계속 이렇게 썸만 탈 거냐 물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거리 차이도 있고 진지한 만남까지 이어가지 못하겠다네요. 그럼 왜 이때껏 희망 고문을 했는지 너무 어이없어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나 봐요. 자꾸 생각나고 화도 나고 아, 저 어쩜 좋을까요? 자존심 때문에 연락하기는 싫어요. 그분도 뭐 싫지는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네요. 예. 0082님 말대로 더 호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연락을 하시지 말아 보세요. 그분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6191님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한잔 기울이며 듣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일들 다 굿바이 하길 바라면서 제시카의 굿바이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년제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좋다.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1부 끝곡으로 시크릿 가든의 Song from a Secret Garden 듣고요. 저는 2부 별별 차트쇼로 돌아오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가을을 맞이한다는 처서이지만 다시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모레까지 내륙 곳곳으로 소나기가 자주 오겠고요. 다음 주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빗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대부분 원활한 흐름 이어지지만 일부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 더 가서 여의하류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청주휴게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정체 남아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종에서 화도까지 밀립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두 시간이 마법처럼 펼쳐집니다. 우리의 추억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레.

에이브릴 라빈 스케이터보이 5375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팝과 관련된 별별 차트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와 함께하는 별별 차트쇼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감상평도 남겨주시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우리 집에는 렉 사무실에도 렉 창고에도 렉 철제 선반은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5: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4: 메디힐 톤업 패드.
6: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장 상권 진흥원장 김민철입니다. 경기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늘 같은 자리를 지키는 가게들이 보입니다. 업종도 문을 여는 시간도 모두 다르지만 우리 동네의 일상을 함께 만들어왔던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 가게들이 모여 골목에 활기를 더하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를 움직입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함께합니다.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0: 일요일 밤 별별 차트쇼 음악평론가 이현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오늘은 어떤 차트 가져오셨습니까?
1: 네, 오늘은 대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KBS FM 같은 대만 히트 FM이 있는데요. 여기서 매년 그해 히트곡 100선을 꼽는다고 해요. 그래서 낸두 바이서우 단취, 연도 백수 단곡이라고 해가지고 예. 이게 또 거기에서는 굉장히 좀 공신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100곡을 선정하는데 여기 랭크된 서양 팝음악 베스트 10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025년에 선정했는데 2025년에만 인기를 얻은 곡이 아니라 1998년에 대만의 히트 FM이 이제 생겼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차트에 등장했던 해외 팝 음악 이렇게 다 총칭해서
0: 네.
1: 순위를 매긴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만에서 지금까지 사랑받았던 팝 베스트 10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대만 대중음악의 흐름을 차트와 방송을 통해서 기록하고 만들어가는 대표적인 음악 플랫폼이고
0: 네.
1: 근데 대만의 FM이 히트 FM 예, 우린 잘 몰랐잖아요. 솔직히 아셨어요?
0: 뭐 그쪽에서도 예, 이 라디오를 알까요? 뭐 그거랑 마찬가지
1: 그러니까 뭐 슬로건도 있더라고요. 러칭 플레이 지으상팅 인위에 열정적으로 플레이 오직 음악만 듣고 싶다. 이게 또 방송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0: 예, 예.
1: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차트에 우리나라 노래들도 이제 대만에서 팝 음악으로 K-팝도
0: 인기가 많죠.
1: 당연히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고 K-팝 곡도 정상을 차지한 적이 있고 상위권에 많이 랭크가 됐었다고 합니다.
0: 예, 예.
1: 10위부터 살펴보면 빌리 아일리쉬의 노래 What Was I Made For가 10위를 차지했습니다. 2023년에 연간 100곡 베스트에서 7위를 기록했었다고 해요. 이제 마고로비 주연의 영화 바비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이었고 미국에서는 빌보드 핫100 차트 14위, 영국에서는 1위, 그리고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은 그런 곡이 되겠습니다. 빌리 아일리시 팬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예, 명곡이고요. 그리고 9위는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이 차지했습니다. 2016년에 연간 베스트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트롤의 주제가 잘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성공할 거두지는 못했어요. 예. 그렇지만 노래는
0: 그렇죠.
1: 뭐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고 빌보드에서도 정상을 차지했던 곡이고 아카데미 시상식 때 한번 축하 무대를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객석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펼친 적이 있는데 배우들이 그냥 전부 일어나가지고 같이 따라 부르고 막 춤추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 신난다 흥겹다 곡이 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아주 밝고 경쾌한 펑키 디스코 풍의 곡입니다.
0: 예.
1: 9위 곡 함께 하시죠.

0: 2025년 대만 히트 FM 선정 역대 팝 베스트 10 9위 곡 예,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들었습니다. 네.
1: 원래 이제 연간 100곡은 그해 가장 사랑받았던 노래 100곡을 꼽는 건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차트는 작년에 이제 대만 히트 FM에서 따로 일본 또 아시아권 음악, 중화권 음악을 제외하고 서양 팝 음악 중에서 네. 역대 높은 순위를 기록했던 곡들 베스트 10을 이제 매긴 순위 네. 결과입니다. 자 이제 8위, 7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위는 2011년 연간 베스트 6위를 차지했던 브루노 마스의 Just a Way You입니다. 예. 저는 사실 이제 빌리 조엘의 Just a Way You 너무 좋아했는데 이 노래 또 못지않게 좋아요. 못지않게 좋습니다.
0: 갈아엎은 건 아니 그건 아니죠.
1: 그건 아니죠. 예. 예. 뭐 누구나 그렇지만 예. 저도 학창 시절 때 들었던 노래들이 예. 좋더라고요.
0: 여전히
1: 더.
0: 여전히.
1: 그런데 예. 예. 브루노 마스는 정말 그러니까 어느새 롱런하고 있어요. 예. 계속해서 히트곡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곡은 뭐 구상만 몇 달 걸렸다고 해요. 이 노래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고 왜냐하면 데뷔할 때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신경 써서 만들었겠어요. 예, 목숨 걸고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랑에 대한 아주 건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어느 인터뷰에서 이 노래를 듣고 사랑에 빠질 준비하세요 이런 또 인터뷰도 한 적이 있는데요.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잇 같은 곡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해요.
0: 예.
1: 브루노 마스가 어렸을 때 또 엘비스 프레슬리 모창도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군요. 네.
1: 사실 신은

0: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만 키가 조금 근데 뭐 작은 거인인 거죠. 네. 아무튼 원래는 사실 브루노 마스가 이 곡을 만든 다음에 시로 그린 또 루페 피아스코한테 주려고 제안까지 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노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해야겠다. 네. 그래서 본인이 불러서 영미 차트를 석권했던 곡입니다.
1: 네.
0: 8위 곡 이제 함께 하실 거고요. 7위는 에드 시런 최고의 히트곡. 2017년 빌보드에서 12주 동안 정상을 차지했고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14주 동안이나 정상을 차지했던 곡. 대만 그 히트 FM에서는 2017년 연간 베스트 100에서 5위를 네. 기록한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이 곡 은근히 아니 은근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대놓고 중독성인 것 같아요. 들으면 이렇게 멜로디가 잊혀지지 않는 예, 세련된 댄스팝 감각이 돋보이는 그런 곡인데요. 이 곡으로 또 그래미도 받았습니다. 예, 그래미 팝 보컬 퍼포먼스 부분도 수상을 했는데 에드 시런도 이 곡을 사실 본인이 부르기 전에 다른 가수에게 주려고 했었다고요.
1: 예,
0: 이제 걸그룹 리틀 믹스에게 주려고 했다가 아니다 리안나 줘야겠다. 근데 리안나를 주려고 생각하니까 아, 리안나가 이거 거절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내가 부르자 해서 본인이 불렀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순간의 선택인데 선택 잘한 거죠.
1: 그러네요.
0: 이 좋은 노래 다른 사람 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1: 이렇게 약간 사장될 수도 있는
0: 10주 넘게 1위를 한다는 게 엄청난 건데요. 8위 7위 곡 함께 하시죠.
1: 네.

0: 2025년 대만 히트 FM 전정 역대 팝 베스트 10 8위 곡 브루노 마스 Just the way you are 그리고 7위 에드 시런 Shape of you 였습니다.
1: 네, 역시 좋네요. 네. 뭐 한 10년 있다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6위 5위를 소개해드립니다.
0: 네.
1: 6위는 정말 이 가수에 대한 이미지 완전히 바꿔놨던 곡인데요. 레이디 가가가 또 배우로도 이제 뭐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레이디 가가가 브래들리 쿠퍼와 함께 주연했던 영화 스타이즈 본의 주제가 중에 하나입니다. 샬로우가 6위를 차지했네요. 2018년 연간 베스트 100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사실 빌보드에서도 1위하고 영국 차트에서도 1위하고 골든글러브 영화 주제가 상도 받았고요. 또 음악 평론가들한테 정말 호평을 받았던 특히 이제 레이디 가가의 재발견이라는 또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연기 보고도 깜짝 놀랐고 노래 듣고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 레이디 가가 기괴한 음악을 들려주곤 했었는데 패션도
0: 테크노에
1: 그랬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0: 그러게요.
1: 어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또 음악가로도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5위는 레오나 루이스의 곡이 차지를 했네요. Breeding Love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2008년 연간 베스트 100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레오나 루이스도 굉장히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죠. 듣고 있으면 막 무서워요. 셀린 디온도 그렇고 막 휘트니 휴스턴도 고음을 구사할 때는 약간의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압도적인 창법을 구사하는 그런 곡인데 이 곡이 원래 제시 맥카트니와 원뉴 퍼블릭의 라이언 테더가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는데 제시 맥카트니 앨범에 넣으려고 했으나 소속사가 싫어해서 해오니 레오나 루이스한테 갔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남이 부르려다가 안 불러가지고 그거를 받아서 불러서 히트하는 경우 굉장히 은근히 많습니다.
0: 예.
1: 이제 나중에 그 원래 부르려고 했던 사람은 땅을

0: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1: 심지어 그 중간에서 커트하는 경우도 있대요. 네. 우리 가요 중에도 왜 예전에 조정현 씨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0: 한 거야.
1: 굉장히 사랑받았잖아요. 네, 네, 네. 사실 이상우 씨한테 먼저 갔었대요. 근데 이상우 씨는 나중에 알았대요. 중간에서 매니저 소속사에서 아. 자기들이 듣고는 아, 이건 아니야 하고 아.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0: 본인은 아예 제안도 못 받고. 예.
1: 들어보지도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예. 막 화가 났었다. 뭐 화가 날 법하죠. 근데 또 이상우 씨가 부른다고 또 잘 된다는 법도 없으니까.
0: 그 뭐 그 가수마다 다 분위기가 또 있으니까요. 예.
1: 근데 이상우 씨가 불러도 잘 됐을 것 같긴 해요. 그때 또 몇 곡 발라드도 굉장히
0: 그랬었죠.
1: 사랑을 예, 받았으니까. 예, 예. 아무튼 대만 히트 FM이 선정한 역대 팝 베스트 6위 5위 곡을 함께 하시죠.

0: 2015년 대만 히트 FM 선정 역대 팝 베스트 10 두 곡 들었습니다. 6위 곡 레이디 가가 브래들리 쿠퍼 쉘로우, 그리고 5위 곡이었죠. 레오나르 위스 블리딩 러브. 예.
1: 자, 이제 4위 곡 소개해 드립니다. 레디 고가 차지했네요. 2014년 연간 베스트 100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디나 멘젤 버전이
0: 아니네요.
1: 4위를 차지한 게 아니라 데미 로바토 버전이 4위를 차지했어요. 참 의외입니다.
0: 그러네요. 예.
1: 유독 대만에서는 이제 원래 OST 버전보다 이 버전이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0: 예.
1: 이 노래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국민 팝송 됐어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0년 넘게 여간 모 T 노래방에서 팝송 베스트 1위를
0: 네.
1: 독주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좀 성의 있게 집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십몇 년 동안 그렇게 계속 한국이 1위를 할 수 있어요? 그 반대편에 다른 노래방 차트에는 한동안 스틸아트의 시즈건이도 1위를 오래 했었어요. 그것도
0: 성의가 없네요.
1: 시즈건은 조금 레디꼬는 그래도 많이 부를 것 같아요. 부르기엔. 네. 아무튼
0: 네.
1: 영화 겨울왕국. 아, 제가 얼마 전에 그 안효섭 씨가 그 외국 방송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겨울왕국을 보고 너무 좋아했었다고. 어렸을 때 겨울왕국을 너무 좋아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야, 내가 진짜 옛날 사람이 됐구나.
0: 젊은 친구예요.
1: 겨울왕국을 어렸을 때 듣고 네. 꿈을 키웠대요. 아무튼 데미 로바토 버전으로 함께 하시죠.
0: 네.

0: 2025년 대만 히트 FM 선정 역대 팝베스트 10 4위 곡 데미 로바토 레디고 들었습니다.
1: 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이 버전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한데요.

0: 사실 1이나 면제 버전이 너무 귀에 익었는데 이거는 저도 이거 오랜만에 듣는데 귀에 쏙 들어옵니다. 네. 이제 3위 네. 소개해 드립니다. 저스틴 비버, 루다 크리스가 피처링한 베이비가 차지했습니다. 2010년 연간 베스트 100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뭐 저스틴 비버를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노래죠.
1: 네. 네,
0: 이 노래 듣고 많이들 열광했었습니다. 특히 소년 팬들이.
1: 네, 네. 네,
0: 3위 곡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0: 그러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4: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5: 하모니 렌트카.
4: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5: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짧고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2025년 대만 히트 FM 선정 역대 팝 베스트 10. 예. 네. 2위 곡 아직 소개 안 해주셨죠?
3: 네.
2: 예, 2위 곡과 이제 1위 곡 예, 소개해 주시면 네. 됩니다. 예.
3: 2위는 레이디 가가. 10위권에 두 곡을 올려놨습니다.
2: 네.
3: 그것도 혼자 부른 곡입니다.
2: 그러네.
3: 그 유명한 포카페이스가
2: 아.
3: 2위를 차지했네요. 2009년 연간 베스트 100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레이디 가가 하면 뭐 많은 곡들이 떠오르지만 그래도 이 곡이 많이들 예, 떠올리실 것 같은데 예, 또 레이디 가가의 인생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정상을 차지했던 곡입니다. 레이디 가가 열풍을 일으킨 곡이라고 해도
2: 저는 이 저 한국 드라마에서
3: 네.
2: 그 약간 클럽에서 이게 흘러나오는 걸 보고 너무 강렬했어요. 그 당시에 뭐지? 그러니까 연기자들의 연기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노래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3: 네.
2: 아, 그랬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네요.
3: 레이디 가가가 아주 막 정점에 오르기 네. 전에 우리나라에 공연도 아니고 프로모션 투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잠깐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니고 인터뷰를 조금 했는데 그때 레이디 가가가 그 스팟 같은 거 하나 해줘가지고
2: 예, 예.
3: 그걸 또 어디 가서 좀 자랑하고 그랬었는데 잊어먹었네.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자 이제 대망의 1위 곡입니다. 2025년 히트곡입니다. K-POP 데몬 헌터스의 가상 걸그룹 헌터엑스의 골든이 차지했습니다. 네, 이건 뭐 우리 K-POP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뭐 어찌됐든 그 한국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탄생한 작품이고 이 노래가 정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빌보드에서도 오랫동안 8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2: 그렇죠.
3: 영국에서도 1위했고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잖아요.
2: 그러니까요. 와.
3: 그래서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서는 헌트릭스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 명단에도 올려놨어요.
2: 야.
3: 존재하지도 않는데
2: 대단하네.
3: 그리고 여기 그 대만 히트 FM 차트에서도 이제 정상을 차지한 건데 이런 예가 흔치 않았다고 해요.
2: 예,
3: 외국 곡이 1위를 차지한 경우가
2: 네.
3: 세 번밖에 없다고 해요. 한 번이 1999년에 우타타 히카루의 퍼스트 러브. 이때 우리 이거 공식적으로는 못 들었는데 제가 볼 때 볼부분만으로 다 들었어요. 예, 굉장히 또 큰 인기를 누렸던 곡이고
2: 네.
3: 그리고 2009년에 슈퍼주니어의
2: 네.
3: 쏘리쏘리가 또 1위를 차지했었고 그 다음에 2025년에
2: 네.
3: 골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 네.
3: 이 곡을 남기겠습니다.
2: 네,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현석 씨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3: 감사합니다.
2: 드림팝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 공간 만들기 코디너.
2: 코디너.
1: 공간 연출도 코디너.
2: 코디너.
1: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0: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1: 코디너.
3: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 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4: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사랑하기 때문에
7: KBS.
8: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조금 특별한 사랑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비 아모리. 취미를 뜻하는 하비와 사랑을 의미하는 아모리를 더한 신조어예요. 누군가를 만나려 애쓰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과 먼저 사랑에 빠지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퇴근 후 즐기는 운동, 혼자 떠나는 짧은 여행, 서툴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시간처럼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나를 설레게 하는 순간들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좋은 만남도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거라죠. 인생에서 가장 오래 마주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일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나를 아끼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어디서 누구와 함께든 행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버즈의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으로 KBS 이라디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출발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밤, 저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나에게 베풀어줄 줄 아는 거, 어찌 보면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아닐까 싶어요.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기본 기술 플러스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능력,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아닐까요? 이 긴 세월 나 자신과 사이가 별로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자신과 더 친해지고 더 알콩달콩 사이가 좋아졌으면 하는 밤입니다. 4135님, 요즘 요리 원데이 클래스에 푹 빠졌어요. 집밥에 딱 어울리는 메뉴 배우는 건데 어렵지도 않고 재미있어요. 오늘은 두부쌈장이랑 등갈비 김치찜 배웠습니다. 두부쌈장은 일주일도 먹을 것 같아요. 와, 두부쌈장 맛있겠다. 등갈비 김치찜은 한번 딱 해서 몇 끼 먹고 끝나는데 두부쌈장은 냉장고에 쟁여놓고 밑반찬처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요리를 좀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메뉴가 쉽다고 하시는 걸 보면 이 두 가지를 제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인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8079님, 동네 헬스장에서 만난 분과 SNS 친구가 됐어요. 저보다 두 살 많은 언니인데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살더라고요. 다음 주에 그 언니랑 그 언니 남동생이랑 셋이 밥 먹기로 했어요. 언니 동생이 솔로라는데 좀 꾸미고 나갈까 봐요. 와, 이건 너무 대놓고 소개팅인데요? 어때요? 이런 소개팅 좋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 같은데 소개팅. 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8079님과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함께 듣고 싶은 노래와 일상얘기 기다릴게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소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2: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귀찮아 하면 잘 지내 어머 마땡 어머니 아버지께 할 일이 많다면 찾아가지도 못해 에이. 잠시만 멈춰 돌아보면 놓친 것들이 너무 넘쳐버린 우린 서서

김밥 김범수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다이나믹 듀오의 어머니의 된장국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이런저런 일상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7300님,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있길래 생각 없이 꺼내 먹었거든요. 학원 다녀온 고1 딸내미가 저를 보고 묻더라고요. 아이스크림 아빠가 먹었어? 이거 걸리면 3일짜리다 싶어서 아빠 아니라고 완전 헐리우드급 연기를 펼쳤네요. 다행히 믿는 눈치예요. 먹는 거 본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끝까지 모른 척 해야겠어요. 와, 7300님 너무 임시방편을 쓰신 거 아니에요? 가족이 빤한데 아빠 아니야. 그럼 엄마야? 엄마도 아니라고 할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니까. 남은 사람이 딸내미 혹은 다른 형제자매인데 그 친구도 절대 아니라고 하겠죠? 이거 거의 네 3자 되면 4자 되면 해서 범인 밝혀지면 이거는 3일짜리가 아니고 몇 주짜리가 될 것 같은데 빨리 실토하시죠. 냉동실에 채워 넣으세요, 아이스크림을. 4977님, 기분이 울적해서 스마일 그림을 그렸어요. 사무실 책상에도 하나 두고 집 현관에도 하나 두려고요.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따라 웃게 돼요. 기분아, 좋아져라. 얍! 사진 보내주셨는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네요. 캐릭터인데 너무 귀엽다. 스마일이라고 적혀있고 서양화 그리셨어요. 캔버스에 물방울이 웃고 있고요. 그리고 동그란 해가 웃고 있고 손도 있어요. 캐릭터 너무 귀여워요. 저도 복을 가져오고 웃음을 준다고 해서 저희 회사 선배가 하회타를 주셔가지고 진짜 나무로 깎은 거 그래서 제 책상에 한참 이제 올려놓고 항상 웃으려고 하회탈 웃음 보면 진짜 행복해지거든요. 이런 거 각자 이런 아이템을 좀 책상 앞에 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영은의 웃는 거야?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 보내드리죠.

작곡가를 정해서 그 작곡가의 노래와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 월간 작곡가

2026년 월간 작곡가 8월 호의 주인공은요, 희망을 노래하는 작곡가 김성우입니다. 김성우는 중학생 시절 고 김소월 시인의 시에 멜로디를 붙이며 주말을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엔 방에 틀어박혀 해가 지도록 기타를 연주했대요. 그가 지금껏 써온 작곡 노트만 수십 권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완곡으로 마무리돼 세상에 발표된 곡이 반이 채 안 된다고 하죠. 오늘 골라온 황교영의 나는 문제없어는 1993년 발표된 곡이에요. 작곡의 김성우, 작사의 황교영입니다. 황교영의 데뷔 앨범 끝없는 사랑을 꿈꾸며에 수록된 타이틀곡으로 이 곡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황교영은 1집을 준비할 당시 앨범에 실을 곡 대부분을 직접 만들고 싶어 했대요. 소속사와 음악적인 방향을 놓고 꽤 오랫동안 갈등을 빚었다고 합니다. 결국 타협해서 단 한 곡만 다른 작곡가의 곡을 넣기로 했대요. 곡을 의뢰받은 김성우는 황규영을 통해 희망을 노래하기로 결정합니다. 듣고 있으면 발끝에 힘이 들어가도록 멜로디를 나열했어요. 곡을 건네받은 황규영은 곡이 이끄는 대로 가사를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희망을 담아냈어요. 귀를 사로잡는 멜로디와 가사 덕에 앨범의 타이틀곡이 됐고 1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큰 사랑을 받았죠. 90년대 당시 라디오 DJ들이 사랑하는 최고의 응원가로 불렸고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오늘의 명곡 같이 들어볼까요?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듣고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월간 작곡가 김성우 편 계속 이어집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3004님, 유디 땅콩 좋아해요? 이번 주 드디어 해땅콩 수확했어요. 땅에서 막 캐낸 땅콩은 속이 아주 하얗답니다. 볶아도 맛있고 삶아도 맛있어요. 가득 쌓인 해땅콩 보니 가을 느낌 조금 나네요. 땅콩 나올 때군요. 해땅콩. 땅콩 너무 좋아하죠. 과하게 먹어서 탈입니다. 항상 배탈이 날 정도로 먹습니다. 고소하니까 앉은 자리에서 한 푸대를 먹는 느낌이에요. 0300님. 짧은 여름방학 마치고 기숙학교 들어간 둘째 딸. 고2가 되는 내년부턴 방학 때도 학교에 머물며 공부하겠대요. 부디 이루고 싶은 꿈 다 이루면서 잘 자라길 바랍니다. 경기 양서구 1학년 이민주!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양서구라는 기숙학교군요. 민주 양 대단합니다. 스스로 방학 때도 집에 안 오고 공부를 하겠다니. 목표의식이 뚜렷하니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전해드리죠.

새들처럼 변진섭이 불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이었어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일요일 밤 함께하고 계십니다. 3511님, 1년차 새내기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밤그대 들으며 퇴근합니다. 내일 휴무라 기분 최고예요. 버스 기사도 집에 갈 땐 버스를 탑니다. 버스에서 듣는 유디 목소리 좋아요. 와, 기사님이 집에 갈 때 타는 버스는 정말 또 다른 느낌일 것 같고요. 몰던 버스 타고 집에 가시는 건 아니죠? 집 앞에 세워놓고 이런 건 아니겠죠? 자우림의 일탈, 김미정님 신청곡이고요. 이어서 김대현님 신청곡,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같이 들어요.

0: 위 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 제로.
2: 일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우리 집에는 사무실에도 창고에도 철제 선반은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4243님 신청곡 듣고 저는 2부에 올게요.

0: 저 이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봄의 라라랜드.
1: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이라디오와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All for Love, Call Me Bad의 노래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밤 그대를 채울 사연과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이게 좋다.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4: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3: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4: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3: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그대의 발길이 머무는 곳에 조용필의 노래 4594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8163님, 유디는 전생을 믿어요? 동생이 어떤 사이트에 제 이름이랑 생년월일을 넣고 찾았다면서 저의 전생이 자꾸 등대지기라는 거 있죠? 언니, 봐봐. 언니, 바다 좋아하잖아. 전생의 기억 때문에 끌리는 거 아닐까? 라는 제 동생.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고 자라. 이름과 생년월일만 알면 전생을 알 수 있다니. 이건 마치 어릴 때 좋아하는 남학생이랑 예, 저의 이름을 획순을 이렇게 세가지고 그 숫자로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남학생이 예, 이거 점치는 거랑 똑같네요. 7795님 드디어 중학생 아들딸에게 사춘기가 왔는지 잘 먹지도 않고 말수도 확 줄었어요. 그 덕에 아이들이 안 먹고 남긴 음식을 밤마다 제가 먹습니다. 저만 살이 퍼덩퍼덩 찌고 있어요. 얘들아 고맙다. 덕분에 아빠가 아주 잘 먹는다. 7795님은 걱정보단 행복을 찾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긍정맨이십니다. 아이들이 안 먹기 때문에 먹을 게 많아졌다. 그래요. 이렇게 아빠가 행복해야 애들도 행복하다니까요. 왜냐면 애들도 어느 순간 또 잘 먹거든요. 아이유 김창원이 함께한 너의 의미 성영화님 신청곡이에요.

YB의 꽃비, 먼저 들으신 곡 아이유 김창원의 너의 의미, 송창식의 담배가게 아가씨, 허승희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요. 1920님, 나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서 헤어지자던 구남친. 그땐 황당하고 서럽고 자존심 상해서 살이 8kg나 빠졌었거든요. 아까 친구한테 전화왔는데 둘이 헤어졌대요. 이유는 그녀에게 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서. 자업자득이죠 뭐. 이러면 안 되지만 오늘은 속 시원해 할래요. 흥! 이러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러셔야 합니다. 고소하게, 통쾌하게, 자업자득이다! 외쳐주세요. 바로 당하셨네요. 혹시 1920님 고소해 하시면서 역시 나밖에 없지? 하고 그 남자 다시 받아주시려는 건 아니겠죠? 꿈에라도 그러진 마세요. 7578님, 전 드라마 보조작가 일을 하고 있어요. 밤 10시 넘어서 퇴근이라 매번 기운이 빠진 채 지하철을 탑니다. 같이 일하는 작가님이 퇴근할 때 밤그대 들으며 힐링한대요. 그래서 오늘은 저도 라디오 켰어요. 메인 작가가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달려보려고요. 응원해주세요. 와, 작가님이시군요. 작가님들이랑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늦게까지 열심히 경험을 쌓고 계시니까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멋진 메인 작가가 되시고 또 대박 드라마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입니다. 이클립스의 Run Run, 김주영님 신청곡, 이어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보내드리죠.

Missing You, Fly to the Sky 6990님 신청곡이었습니다. 3178님, 저는 아들이랑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데요. 아들이 여직원이랑 사귀나 봐요. 물어보진 못하겠고 신경 쓰이네요. 아들 회사에서 기분 안 좋아 보이면 싸웠나 괜히 눈치 보여요. 어디 하소연할 곳은 없고 밤그대에 슬쩍 말해봐요. 아이고, 사내 커플. 네, 당사자들만 비밀인 줄 안다는, 그러나 모두가 안다는 그 사내 커플. 아빠도 알고 있네요. 근데 아들한테 차마 아는 척을 못하고 끙끙대고 계시는데, 네, 밤그대에 외쳐주셨지만 아들하고 조만간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시죠. 이게 막 추궁하지 마시고 네, 그냥 편안하게 솔직하게 뭔가 고민되는 거 털어놓지 않을까요? 카더가든의 숙녀에게 6346님 신청곡이고요. 쿨의 All For You 7540님 청해주셨습니다. 이어서 5634님 신청곡이에요. 성시경의 내게 오는 길.

내게 오는 길 성시경이었어요. 먼저 들으신 곡 카더가든의 숙녀에게, 쿨의 All For You 였습니다.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요. 여자친구의 노래 시간을 달려서 7408님이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일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어요. 오늘 마지막 곡 장들레의 유난히 아름다웠던 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힘을 빼세요. 이 말이에요. 근력 운동을 하고 덤벨 하나를 들 때도 힘 빼세요. 요가를 할 때도 후 하고 힘 빼세요. 아니, 들어가는 힘을 어떻게 빼라는 거냐고요. 가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쓸데없는데 너무 많은 힘을 주면서 살고 있어요. 윗몸 일으키기 할 때도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괜한 목에 힘이 빡 들어가고요. 노래를 부를 때도 핏대만 세우느라 감정을 전달하지 못하고요. 말을 할 때도 쓸데없는 설명이나 변명하느라 정작 하고 싶은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삶의 근육, 일상의 코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들어간 힘을 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깨에 들어간 힘 좀 빼보세요. 그리고 고기 미간에 찡그린 힘도 쭉 빼시고요. 어떠세요? 들어간 줄도 몰랐던 힘이 빠지죠. 힘 빼고 시작하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3월 23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띠펑스의 비바 청춘 듣고 왔어요. 힘이 들어갔다는 거는 긴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긴장을 하면 될 일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힘을 주는 것보다 힘을 빼는 게 확실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잘해야지. 나 이겨낼 수 있어. 놓치면 안 돼. 하다 보면은 몸도 마음도 계속해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할 만큼 했으면 힘을 좀 빼고 가는 거. 그것도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인생도 저는 그렇게 길게 산 것도 아니지만 아주 짧게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 선에서 봤을 때 인생도 힘을 줘야 할 때보다 잘 빼야 할 때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살아보니 조금 알겠는 게 있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는요. 이분의 라라랜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주말 1부는 여러분의 선곡대로 이어듣는 청플리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는 추억으로 엮어보는 노래 이야기의 선데이 레코드가 여러분들을 찾아가요. 8월의 키워드는 여름휴가의 추억입니다. 오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라라 가족들이 보내주신 재미난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주말에도 함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이야기 여러분들 문자로 날려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콩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의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청국도에서 잠드는 듯한 깊은 숙면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인스파이어 호텔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5성급 호텔이 선택한 프리미엄 매트리스.
4: 5스타 호텔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6: 오래오래 락토핏.
7: 종근당 건강
8: 건강기능식품.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오해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콩디 반갑습니다. 요즘 제가 뜸했죠. 뜸했어. 5584님. 하필 2시부터 6시에 요리학원 교육이라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요리학원 다니시는구나.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도전을 해봐야 합니다. 도전하는 거 참 매력 있어요. 5584님. 그리고 도경택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콩디 오랜만에 사연을 올립니다. 저는 강릉 경포 해변 근처에서 옥수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옥수수 장사 막바지예요. 올해 진짜 옥수수 맛있어서 엄청 먹었습니다. 올해는 라라랜드 덕분에 장사가 잘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라랜드 덕분이에요? 올해 옥수수가 맛있어서가 아니고? anyway, 어찌됐건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경택님. 윤성우님, 콩디 요즘 비염이 자주 오는 것 같던데 빨리 나으시라고 건강하라는 이야기 전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염이 예전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계절이 바뀌거나 조금 그러면 비염이 가끔 찾아오더라고요. 아주 반갑지 않은 손님인데 이 비염이 자꾸 옵니다. 짜증나게. 지하철 안이 오늘은 춥네요. 겉옷 걸치며 몇 자 적습니다. 콩디 파이팅 하세요. 유성우님이 저의 건강까지 또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여자인 것 같습니다. 블랙콩의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모짜렐라.

이민경님, 라라랜드 로고송 너무 좋아합니다. 첫 글입니다. 크크크 하셨어요. 처음 글이야, 우리 이민경님. 라라랜드 로고송. 너무 좋다 하셨어요. 그러면 블랙콩의 모짜렐라도 당연히 좋아하시겠네. 윤승자님, 콩디, 저는 남편 그리고 딸이랑 신안섬 놀러 갔다가 올라가는 길입니다. 차 안에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할게요. 감사합니다.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잘 도착해야 이 여행이 확실하게 멋지게 끝난 겁니다. 그리고 6631님, 오늘 4시부터 엄마랑 대야를 꺼내놓고 마늘을 까고 있습니다. 마늘 까고 있어. 엄마 시원하게 커피 하나만 마실 수 있게 좀 쏴주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어머님이랑 시원하게 커피 한 잔을 들이키고 싶다고 우리 6631님 보내주셨습니다. 마늘 까고 계시는 우리 모녀에게 제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지금 마늘을 까고 계신데 하나만 보내드리면 어떡해요. 그쵸? 5275님 안녕하세요. 콩디 누나, 딸 제 조카가, 아 다시 할게요. 누나. 야 진짜 띄어쓰기 잘못하니까 완전 다른 사연이 되는구나. 다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5275님이 보내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콩디 누나, 딸 제 조카가 결혼한 지 5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안 생겨서 누나가 티는 못 내고 마음만 졸였는데 며칠 전 누나 생일에 조카에게 아기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누나가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데 삼촌인 저 또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태명이 찰떡이라고 합니다. 재밌는데요. 찰떡? 왜 찰떡이라고 했을까요? 콩디도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5275님 아주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빛나는 소식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장혜진 씨의 내게로 듣고요. 이번에 라라랜드 청풀리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마음 들썩이는 이 시간 기분 좋은 노래들로 채워가 볼까요? 주말엔 청취자 플레이리스트 청플리. 나라 가족들이 직접 만든 플레이리스트. 오늘은요, 익명을 원하셨습니다. 그냥 라라 가족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20살이 되자마자 운전면허를 따셨지만 한동안 면허증을 장롱 깊숙이 모셔두고 운전을 안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보다 운전 실력이 좋았던 어머니는 좁은 골목도 거침없이 통과하고 고난이 주차도 단번에 성공. 급 출발이나 급정거도 거의 없어서 승차감이 끝내줬다. 그래서 난 아침 등교길마다 어머니 차를 타고 등교하는 걸 참 좋아했다. 엄마, 운전할 때 꼭 선글라스에 선캡, 하얀 장갑까지 그렇게 껴야 하는 거야? 아유,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래야 폼이 나잖아. 출발할 거니까 안전벨트나 매. 그러시며 카스트 테이프를 밀어넣는 엄마는 근사해 보였다. 모름지기 말이야. 운전할 때는 음악이 있어야 돼. 신나는 노래를 틀어야 흥도 나고 긴장도 풀리는 법이야. 네가 아냐? 음악이 시작되면 어머니는 핸들을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셨고 나도 어머니를 따라 노래를 불렀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지인의 차를 얻어 타고 가시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안타깝게도 운전하셨던 지인분은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운전대를 놓으셨다. 운전은커녕 차를 타도 뒷좌석에만 앉거나 조금만 속도가 빨라져도 공포를 느끼셨다. 야야, 천천히 가자. 어? 조금만 천천히 가자. 그런 어머니가 다시 운전을 하시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꾸준히 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두려움을 이겨내신 어머니가 몇 년 전 뜻밖의 말씀을 꺼내셨다. 손주들 태우고 말이야, 가까운데 드라이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게 어머니는 무려 30여 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으셨다. 처음 시동을 걸 때 무척 긴장하시는 것 같았지만 집 앞 한 바퀴를 천천히 돌며 핸들을 돌리는 어머니의 운전 실력은 변함이 없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은 어머니 덕분에 자연스럽게 외식을 하고 산책도 하며 어머니와의 시간을 자주 만들고 있다. 조만간 선글라스에 선캡, 하얀 장갑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카세트 테이프 대신 최신 재생 목록을 틀며 우리 엄마가 예전에 프로 드라이버 명성을 완전히 되찾으시길 응원한다. 엄마, 아무리 베테랑이어도 지금처럼 천천히 조심조심 항상 안전운전 아시죠? 30여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어머니와 함께 지난날 등굣길마다 차 안에서 들었던 어머니의 최애곡들 함께 듣고 싶습니다.

세티의 내게 그랬듯이 이예린의 늘 지금처럼 황승호제의 너만을 느끼는 나 이렇게 세 곡 들어봤습니다. 익명 원하신 라라가족 플레이리스트였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한번 있으면 운전대를 잡기가 참 쉽지 않죠. 저만 해도 아주 작은 일인데도 트라우마로 나오면은 어우 그게 뭐 아직까지도 가곤 하니까 그래도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늘 안전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플레이리스트 청풀리 이번 청취자 플레이리스트의 주인공은요. 김명선님이 되겠습니다. 남편이 얼마 전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걸으셔야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걷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걷는 게 좋아요. 그날 이후 주말이면 남편이랑 집 근처 산으로 김밥 도시락 만들어서 나들이를 자주 갑니다. 정상은 안 찍어도 되겠지? 당연하지. 우리 목표는 등산이 아니라 안전한 귀가야. 매주 이렇게 걷는 걸 핑계로 나들이를 하다 보니 이제 주말이 은근히 기다려집니다. 예전에는 산에 갈 때마다 항상 남편이 손잡아줬는데 이제 내가 그 손을 잡아줘야 합니다. 이번 주말 남편의 걸음에 힘을 보태줄 우리 부부의 플레이리스트를 신청해봅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1: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0: 하이피 부가세 별도.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8월 마지막 주 커피 트렌드가 세택으로 모인다. 서울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스페셜티 커피부터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창업까지. 커피가 더 특별해지는 순간을 만나보세요. 8월 27일부터 30일 하계울역 스택에서 만나요. 미래의 전람.
5: 아하, 두 분이 산을 오르실 때 두 분의 걸음에 힘을 보태준 노래가 이런 곡들이었군요. 이선희 씨의 나 항상 그대를, 신승훈 씨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정수라 씨의 환희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1부 끝고 또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청풀리에 소개된 익명 가족으로 소개를 해드린 분, 그리고 김명선님에게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또 선물 챙겨드려야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이하고 화사 씨가 함께 부른 이제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보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이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우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모두 행복해져라 우리들의 행복한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e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함께 들어볼 영화 음악은 1991년 개봉한 케빈 코스너 주연의 로빈 후드. 그 속에 흐르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뜨거운 고백.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It For You.

케빈 코스너 주연의 로빈 후드. 명곡입니다. 로빈 후드 OST 중에서 브라이언 아담스의 Everything I Do It For You 듣고 왔어요. 1991년도네요. 와, 진짜 오래됐다. 중세 이 영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죠. 이 권력에 맞서 싸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로빈 후드의 이야기. 로빈 후드. 그 친구는 누구지? 로빈 후드의 이야기였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로빈 후드 역을 맡았었고요. 그리고 모건 프리먼도 나오죠. 그리고 알렌 링먼. 아, 이 배우가 영주로 나온 악역을 연기했습니다. 알렌 링먼. 완전히 떴습니다. 이 해리포터에서 스네이프 교수로 나온 그 배우인데요. 로빈 후드가 주인공인데 영주가 더 주인공 같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개봉 당시에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조금 엇갈리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흥행은 대단했고 성공했고 영화 음악은 더 떴습니다.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7주 동안 1위 차지할 만하죠. 영국에서는 무려 16주 연속 1위를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Everything I do it for you. 오늘 라라랜드 주말의 명화 로빈 후드였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일요일 2부는요. 썬데이 레코드로 함께합니다. 8월의 키워드는 여름 휴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라라 가족들의 여름 이야기 함께합니다. 올 여름 휴가 얘기도 여러분들 많이 보내주세요. 라라랜드 홈페이지 썬데이 레코드에 문의

0: 열려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샤프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렌.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9월 오픈 예정.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오후 기억 어딘가에 적혀있는 그때 그 시절을 닮은 노래들 Sunday Record에서 같이 들어봅니다. 일요일 오후 추억을 저장하는 시간 Sunday Record. 8월에는 여름 휴가 바캉스의 추억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첫 번째 레코딩 주인공은 윤정화님입니다. 사연이 깁니다. 몰입해서 소개를 또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캠핑에 막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10년 전 여름휴가를 앞두고 내가 말했다. 여보, 이번 휴가는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가자. 어? 정말? 어우 좋아. 일정은 내가 다 짤게. 오 좋다.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나는 모든 걸 알아서 준비해 주겠거니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휴가 날만 기다렸다. 드디어 출발하는 날. 그런데 남편이 차에서 캠핑 용품을 하나 둘 싣기 시작했다. 여보, 우리 캠핑 가는 거였어? 그럼 누나네 가족도 와. 나는 출발하기 직전 이번 휴가가 시댁 대가족 2박 3일 캠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낮에 잠깐 텐트를 치고 놀다 오겠거니 생각했다. 하지만 캠핑장에 도착해보니 형님네 가족은 이미 커다란 텐트까지 완벽하게 쳐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쌀과 김치, 각종 반찬까지 잔뜩 준비해 오셔서 나는 도착하자마자 밥부터 올리고 찌개를 끓였다. 밥을 먹자마자 후식으로 과일을 깎았는데 사과 한쪽을 접시에 올려놓기가 무섭게 사라지고 복숭아를 잘라넣으면 또 순식간에 없어졌다. 열심히 깎고 나니 내 앞에 있는 건 과일 껍질과 씨뿐. 조금이라도 붙어있는 걸 먹으려는데 어머님이 상을 치우기 시작하셨다. 나는 결국 과일 한 조각도 못 먹고 벌떡 일어나 상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남편이 여보 우리 텐트도 쳐야지. 텐트를 다 쳐놓으니 또 여보 저녁거리 사러 마트 가자. 장을 봐서 돌아오자마자 저녁을 준비하고 식사가 끝난 뒤 가족들이 둘러앉아 즐겁게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또 혼자 설거지를 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텐트 안에 잠시 누워있는데 눈치 없는 남편이 또 날 불렀다. 여보, 뭐해? 여름휴가인데 같이 즐겨야지. 빨리 나와. 헐. 그래도 시댁 식구들 앞이라 웃으며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남편이 기다렸다는 듯. 여보, 우리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간단한 안주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돼? 정말 간단하게 오징어 볶음. 나는 간단하게 채소를 씻고 오징어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볶고 담고 또 설거지. 그렇게 일하다 지쳐 골아 떨어졌는데 다음날 아침 또 국 끓이고 밥하고 점심에는 다들 간단하게 수제비를 먹자고 하더니만 가족들이 근처 식당에 가자는데 남편 왈! 직접 반죽해서 먹어야 맛있지. 늦가루 반죽을 해서 수제비를 해먹자는 남편. 형님이 도와주려고 하자. 누나 누나 저 집사람 수제비 엄청 잘해. 그러더니 형님이 설거지를 하려 하자. 누나 누나 저 사람은 설거지가 자기가 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야. 아유 와서 앉아. 나는 그날 처음 알았다. 내가 설거지를 사랑하고 수제비 반죽이 취미인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2박 3일 동안 밥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또 밥하고 치우고 설거지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차 안에서 남편은 아주 뿌듯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보, 이번 휴가 정말 즐거웠지? 나는 말할 힘도 없어 창밖만 바라봤다. 그날 이후 나는 여름 휴가에 캠핑장을 가지 않는다. 남편에게는 즐거운 가족 캠핑이었겠지만 내 기억 속 그 휴가는 싱크대만 집에서 야외로 옮겨놓은 출장 가사. 정말 흥보가 기가 막히고 놀부가 뒷목 잡을 여름 휴가였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재밌었습니다. 아, 정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아, 진짜. 출장 가사네요. 진짜 싱크대만 집에서 야외로 옮겨 놓은 것뿐입니다. 출장 가사. 근데 남편분은 몰라줘. 그리고 남편분 정말 어마어마하다. 직접 반죽해서 먹어야겠다고 하질 않으시나. 저 사람 수제비 엄청 잘한다고 하질 않나. 설거지를 해야 마음이 놓인다고 아, 하지를 않으시나. 참 남편분 정말 섭섭합니다. 제가 사연을 전하면서도 참 섭섭하네. 육각수의 흥보가 기가 막혀,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박미경의 2부의 경고 만나봤습니다. 추억이 있는 일요일 라라랜드 썬데이 레코드 8월의 주제는 여름휴가 바캉스의 추억입니다. 두 번째 레코딩 주인공 장진숙님이 보내셨습니다. 어, 이분 또한 대단하십니다. 참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친구 6명과 강릉바다로 여름휴가를 떠났던 날,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우리는 바닷가로 달려나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나는 물

0: 그제야 손을 놨다. 그런데 막상 가만히 서 있어 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바다. 튜브도 있으니 슬슬 자신감이 붙어 깊은 데서 놀고 있는 친구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은 요동쳤지만 난 튜브가 있으니까 용기를 냈다. 바로 그때 갑자기 파도가 밀려오며 바다가 크게 출렁였고 순간 튜브 밑 내 다리는 땅에서 떨어졌다.
1: 야, 발이 안다!
0: 당황한 내 몸은 튜브 아래로 쑥 빠져버렸고 정신없이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1: 야! 살려줘! 아, 나 죽을까!
0: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이든 붙잡았다. 처음에는 누군가의 다리를 잡은 것 같았고 잠시 뒤에는 기다란 머리카락이 손에 걸렸다.
1: 살려주세요! 아, 이거 나요! 아, 나 물로 살려달라고요!
0: 나는 살겠다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소리쳤고 머리카락의 주인인 여성은 나 때문에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왔고 누군가 내 어깨를 붙잡아 몸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그냥 일어서면 돼요. 두 발로 똑바로 서고 보니 물은 겨우 허리까지밖에 오지 않았다. 깊은 바다에 빠진 게 아니라 나 혼자 중심을 잃고 넘어져 난리를 친 것. 나에게 머리카락을 잡힌 여자분은 놀라서 울고 있었고 뒤늦게 달려온 친구들은 연신 허리를 숙여 사과했다. 아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얘가요. 물을 너무 무서워해갖고 정말 죄송합니다. 간신히 상황을 정리하고 나자 친구들은 나를 향해 날선 말을 쏟아냈다. 무서우면 들어오질 말았어야지.
1: 내가 처음에 안 갔다고 했잖아. 근데 니들이 끌고 들어갔잖아.
0: 야 그렇다고 그 얕은 물에서 사람 머리카락을 아우 진짜 아우 정말 결국 우리는 바다에 들어간 지 20분 만에 숙소로 돌아왔고 2박 3일 내내 서로 냉랭한 상태로 지내다가 집에 돌아왔다. 휴가가 끝난 뒤에는 서로 먼저 연락해 화해를 했지만 그 뒤로 친구들과 여행을 가진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은 매년 나만 빼고 휴가를 함께 다녔었다고 한다.
1: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0: 우리 물 있는 데로 갔거든. 너 물 무서워하잖아. 그렇게 나는 강릉 바다에서 튜브에서 빠지고 친구들의 여름휴가 명단에서도 조용히 빠졌던 것이다. 그때 그 여자분께는
1: 다시 한